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란 하나님을 내 뜻대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더 좋은 그림을 갖고 계심을 믿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라고요. 네, 기도의 정점은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한다는 그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내 계획을 들어달라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해달라고 엎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엎드려 부르짖어야 할 이유겠죠? 평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고아들의 아버지 조지 뮬러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기대하지 않고 또 기대지도 않고 오직 기도로만 수많은 고아들을 먹이고 입혔던 그 기적의 비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길 구했기 때문일 겁니다. 무더운 여름 몸과 마음도 지치기 쉽지만 우리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모든 신들 앞에 주를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 주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어 찬양, 백투더 바이블 뮤지션의 찬양으로 이어졌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를 가리켜 하늘 창고를 여는 열쇠라고 하셨는데요.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오히려 그 성공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아주 따끔한 말씀도 남기셨죠.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풀리지 않던 문제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넉넉히 풀리고 평안을 얻게 되는 경험 다들 한 번쯤 해보셨죠?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은 더 크심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Someone is praying for you.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박정호 선가사의 목소리로 영어 찬양 함께 하셨고요. 아카펠라로 함께 하셨죠. 옹 기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주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늘 창고를 여는 기도의 열쇠를 꼭 쥐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남은 여름 사역을 위해 땀 흘리는 모든 교사분들과 또 섬기는 모든 분들 지치지 않는 새 힘이 부어지길 기도하면서요. 모닝프레이즈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민유경의 연주곡 함께 하시면서 모닝프레이즈 저는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승희입니다. 이 시간 준비한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에 다양하고 은혜로운 찬양들과 함께 하시면서 시원한 여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썸머 스페셜 출발합니다.

0: 타고 함께하고
1: 으이,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2: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3: 출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4: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0: 여기는
3: 여기는
5: 여기는 급동 방송
6: 사마.

0: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1: 여러분은 지금 어메이징 그레이스 서머 스페셜을 듣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걱정과 근심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채워가시는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강남대학교 이승희 교수였습니다.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 샬롬.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1: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 앞에 서는 가정,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잠잠히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느끼는 식탁의 시간을 함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업고 가시는 우리 삶의 모든 여정, 특별히 죽음에 대해서 나누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준비하고 맞이하는 죽음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샘호로스피스 원주희 목사님과 마더와이즈 코리아 김은영 사모님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지난 방송 들으시며 보내주신 청취자분들의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8593님, 너무나 감동이었습니다. 뼛속 깊이 새겨지는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0035님,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시네요. 준비하는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목사님 성함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세모로스피스의 원주희 목사님이십니다. 8647님, 8년 전 세모로스피스에서 아버지를 보내드렸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곳의 모든 분들 덕분에 하나님 만나고 가셨습니다. 늘 감사한 마음이에요. 극동방송에서 소식 들으니 더더 감사함이 오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아, 8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감사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게 정말 하나님 은혜인 것 같습니다. 문자 감사합니다. 네,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오늘도 문자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샵 1069.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69로 보내주세요. 오늘 방송은 보이는 라디오인데요. 영상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찬양 한곡 먼저 올려드립니다.

0: 하나님 앞에 서는 가정,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시간입니다.
1: 선생님, 오늘 나오셨으니까 웰 에이징하는 팁 하나만 알려주세요.
2: 저도 이제 지금 노년의 시간에 들어간 사람인데 그 노년의 시간에 낙심하지 말라고 제가 그래. 늙어감을 너무 서러워하지 말고 이건 자연적인 하나님의 현상이다. 그래서 늙어감을 즐기라고 제가 그리고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뭐 하던 모든 영역들이 자꾸만 줄어들어요. 귀도 잘 안 들리기도 하고 눈도 잘 안 보이기도 하고 들었던 것도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랬을 때 낙심하지 말라고 제가 그래. 그건 자연적으로 오는 증상이니까 네. 즐기세요. 제가 그리고 저는 10년 전에 위암 수술을 해서 네. 위를 3분의 1을 절제를 했는데 3분의 1만 갖고도 지금 10년 넘게 살아 있어요. 그래도 즐거워요. 그런데 네. 이제 이 청각이 자꾸만 떨어져요. 그럼 보청기 하지 뭐. 그래서 보청기를 또 애들이 해줘서 보청기 하고 너무 예전 것에 너무 사모하지 말고 흘러가는 대로 우리가 즐기게 살자 하는 것이 이제 비결이다 제가 그래요. 그게 우리 복음의 능력입니다.
0: 네. 지금 사모님도 그 원주희 목사님의 강의를 들으시고 정말 삶의 여러 가지 변화들을 네. 이렇게 경험하신 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학생들에게도 또 강의를 하시고 체험을 하게 하시고 하시면서 변화되는 모습들 그런 것도 또 좀 보셨을 것 같아요.
2: 그 아이들이 와서 1박 2일, 2박 3일 뭐 또는 당일치기 와서 하는데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죽음 교육을 해요. 나이 어리다고 죽음 안 오는 거 아니야. 죽음하면 모르는 거 세 가지가 있어. 언제 죽을지 몰라. 어디서 죽을지 몰라. 어떻게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오늘이 중요한 거야. 라고 해서 죽음의 정체를 알려줘요. 그리고 유언장을 써봐. 유언장 쓰는 거 알려줘서 유언장 쓰게 하고. 그 다음에 관 속에도 한번 들어갔다 나올래? 무서워서 못 들어가지? 내가 먼저 들어갔다 나올게. 그 관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요. 애들이 자기도 들어가겠다고. 그래서 유언장 쓰고 거기 들어갔다 나오고. 애들이 달라져요.
0: 네.
2: 죽음 교육을 받으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삶에 대한 스승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여기서 떠나고 부활의 삶을 살게 되는데 지금 이야기 들으면서 그 죽음을 바르게 바라보면은 오늘 바르게 살 수 있겠다. 네. 소망을 갖고 살 수 있겠다. 네. 부활의 능력으로 살 수 있겠다 하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0: 목사님 그 하루의 일과는 어떠세요?
2: 은퇴를 하기 전에는 매일 나가서 샘물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섬기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요새는 이제 은퇴 후에는 조금 이제 제 시간을 가꾸면서 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오게 된 것도 그런 시간 중에 하나입니다.
0: 네. 가족들은 어떻게 되시는지.
2: 딸만 둘 있는데 그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늘 이 호스피스 봉사 현장에서 살았기 때문에
0: 네.
2: 이 아이들도 죽음 준비를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책을 쓴 게 있는데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 우리 애들 유언장까지도 다 거기다 넣어놨어요. 저는 유언장을 아예 요약해서 소주머니에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 왜냐하면 혹시 나가서 떠날 때면 핸드폰 잠겨 있으면 연락하기가 어렵잖아요.
0: 네.
2: 그래서 호스피스 찢으면 제가 유언장이 툭 튀어나오도록 호주머니에다 이렇게 놓고 갖고 다녀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0: 와.
2: 요약을 원주의 유언 요약을 야. 해서 비닐에다 놓고 다니는 네. 이유는 물에 빠졌을 때 들지어지라고.
1: 네,
2: 물에 빠져 죽을
1: 사이즈가
2: 때.
1: 지금 명암 사이즈네요.
2: 네, 명암 사이즈로 네. 이렇게 접었어요. 네, 접어서 비닐에다 놓으면 물에 빠졌을 때 들졌죠. 이 케이스에다 이렇게 놓는 건 불에 탔을 때 좀 덜 타라고.
0: 네.
2: 불에 타라고 죽을 때. 네,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다닌 지 30년 넘었는데 아직 안 죽었어요.
0: 네. 얘가 왜 이런 구체적으로.
2: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죽음에 대해서 두려운 문화가 있어서 죽음에 죽자도 꺼내지 말라. 그게 세상 문화예요.
1: 자녀들한테는 선물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하라 이런 걸 바란다. 아빠는

0: 이렇게 살았다 그리고 어디를 향해서 간다 하는 확신을 이제 문서로 쓰셨기 때문에 자녀들한테도 되게 큰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1: 어떤 형식으로 쓰면 좋을지.
2: 어떤 식으로
1: 좋을지.
2: 썼느냐 하는 거. 네. 유언자를 이제 이름을 써야 되죠. 유언에 남긴 사람. 그다음에 네. 주소도 써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장기 및 시신 기증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제가 혹시 죽음을 맞이할 때 6시간 안에 안구와 기타 사용할 수 있는 장기를 모두 기증합니다.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전화번호를 적어놔요. 내 시신은 해부학교실에 기증하여 의학발전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다음에 화장해서 우리 샘물 자연장지에다 흙으로 그냥 돌려보내라. 표시하지 않고. 그다음에 장례 및 추모예배. 내 장례는 임종 전에 사실은 임종 후에 하지 말고 천국 환송 예배를 나는 임종 전에 해달라. 그리고 장례 예배를 대신 해달라. 그걸로 장례 예배할 필요 없다.
0: 네.
2: 임종 후에는 기도하고 장기 및 시신 기증하는 것으로 마무리해 주세요. 추모 예배는 일주기 때 한 번 가족들이 모여드리고 그 후는 추모 날에 하지 말고 명절 때 예배드리면서 저의 신앙과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흔적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남긴 은혜로운 신앙의 흔적을 따라 살아가시다가 나중에 천국에서 기쁨으로 만나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정해줘야 남아있는 사람이 죄책감이 없어요. 네. 그리고 그냥 보편적인 방법으로 가면은 복잡해요.
1: 네.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원주희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찬양 한 곡 들으신 후에 이어지겠습니다.

0: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원주희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1: 그 다음에 재산 및 기타 정리.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만 정리할 것은 내 가정에 내 서랍에 유언장을 참조해서 정리해라. 내 자족 전화번호를 빼고 남겨놔야 돼. 저는 이제 떠나는 거니까 가족 전화번호를 딱 전화놓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본 내 혈액은 RH-A형이므로 장기 기증 시에 참조해 주시고 RH- 동호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하고 써놨어요. 또 본인이 의학적 소생이 불가능한 식물 인간일 때 기계적인 생명 연장 수단을 강구하지 말아 주십시오. 단 통증 조절이나 평안한 임종을 맞이하기 위한 재반 조치를 취해 주셔서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치료가 더 이상 안 될 때 의미 없는 치료를 하지 않기 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습니다. 국민연명의료기관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성경구절은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시편 62편 7절 말씀. 좋아하는 찬송은 예수 나를 위하여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입니다. 한 줄 유언을 남깁니다. 절망적인 죽음 앞에 있는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쁘게 해주던 사람으로 저를 기억해 주세요.
2: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오늘이라도 많은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이제 기록 문서로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물론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 같이 이렇게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상태도 되지만 시작을 해봐도 될 것 같아요. 네.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게. 그리고 네. 되게 구체적으로 기록하셨는데 그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1: 네.
0: 네. 갖고 다니시면서 늘 마음이 새롭고 하루가 또 다르게 느껴지신다고 네. 그러셨는데 목사님 저희가 또 가정식탁이잖아요. 그래서 가족관계 어떤 점을 더 내가 더 마음 쓰고 대하고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 그 책에 내 자녀들도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너무나 소중해서 가족들을 사랑하며 살지 않을 수 없다.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면서 살다가 떠나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요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라고 적으셨더라고요.
1: 네. 그러니까 가족은 내 수족과 같은 거죠. 가족이 없으면 내 손과 발이 잘라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가족을 품는 거죠. 그래서 항상 가족은 나하고 함께하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하고 우리 자녀들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했어요. 손자, 손녀가 5명이 그러니까 그 아이들도 지금 잘 믿음 안에서 살아가요. 그래서 그 아이들도 유언장 쓰는 훈련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0: 네,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오늘은 원주희 목사님 샘물 호스피스를 1993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해 오시고 16,000명이 넘는 분들이 그곳을 이렇게 지나가셨다고 하십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너무 공포스럽고 두려운 일인데요. 저희는 부활 신앙을 그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죽음을 바라보며 더 소망을 더 밝게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시간은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왔는데요. 김은영 사모님 오늘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어요?
2: 네. 예수님 한 분이 우리의 소망이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거기를 바라보면서 오늘이 선물이고 오늘 이 선물이 된 오늘을 하나님 한 분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도전이 됐던 것 같아요. 정리가 잘 되니까 오늘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아까 아름답다는 거.

0: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가 진짜 beautiful 하고 아름다운 귀한 선물로 살아가기를 응원합니다.
1: 네. 원주희 목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목사님, 마무리로 청취자분들, 가족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또 앞으로 사역에 대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 있다면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 예, 죽음이라는 화두는 꺼내기 싫은 화두인데, 그래도 죽음이라는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삶의 그각 요소 요소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넘치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이고요. 또 우리 마더와이즈 가족 식탁에 함께 하시는 분들도 지금 삶의 현장이 바로 내 땅끝이다. 시간적 개념의 땅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 손들에게도 그런 믿음을 잘 유산으로 남겨줘야 되겠다는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사명이 없으면 그냥 흘러갑니다. 그래서 분명한 사명, 자녀들은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섬기고, 자녀들은 또 부모들로 그렇게 섬기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때 세상이 달라질 것입니다.
1: 네. 목사님,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기도하고 계시는
2: 예,
1: 부분 있으면 좀
2: 지금은 이제
1: 간단하게.
2: 샘을 호스피스 상근 측에서는 은퇴를 하고 이제 비상군으로 가서 섬기고, 이 사역이 앞으로도 잘 확산되어지고 국내뿐이 아니라 외국에도 국외에도 이런 어려움이 있는 지역을 또잘 섬기려가는 그런 후대의 다음 세대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1: 네. 저희도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오늘은 주님이 업고 가시는 우리 삶의 모든 여정, 특별히 죽음에 대해서 함께 나눈 시간이었습니다. 오늘까지 총 3편에 걸쳐서 함께 했는데요. 유튜브 마더와이즈 코리아 채널에 들어가시면 모든 방송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 어떻게 들으셨나요?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69로 보내주세요. 오늘 방송 영상으로 보실 수 있는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마더와의 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더와의 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소망의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FEBC 재난방송입니다. 2026년 7월 11일 11시 경기, 오산, 평택, 이천, 안성, 화성, 여주 동남부, 여주 서부, 경남, 창원, 김해, 밀양, 창녕, 합천 중부, 경북, 영천, 부산, 부산 서부, 전북, 김제, 전주, 부안, 위도면 제외, 군산, 옥도면 제외, 지역에 폭염경보 발효.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활동 삼가기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 양산 사용하기 물을 충분히 마시기 이웃 안전 살피기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FEBC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서면 그리스도의 교회 이종배 전도자님께서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3: 앞에서는 디모데를 통한 그리스도인들의 보다 바람직한 신앙의 자세를 당부했다면 여기서부터는 마지막 시대에 있게 될 여러 가지 현상들을 지적하면서 거기에 대처할 자세로서의 교훈을 이 2장 말미에서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상당히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끝날이나 말세라는 낱말이죠. 대표적인 구약의 표현은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라. 신약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사도행전 2장 17절에 오순절날 베드로 사도의 메시지 중에 내용입니다. 예수도는 그는 장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하는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한 것처럼 이 역사의 마지막에 오셨고 이제 이 역사의 끝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주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으로 돌아가시고 이 역사를 닫기 위하여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이 역사의 마지막에 오실 것입니다. 이 사실은 히브리서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히브리서 9장 2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쓰여진 표현대로라면 마지막 날에 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말세에 나타날 일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어느 때보다 우리 현실에서 너무나 자주 보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들입니다. 이런 비극을 다루는 것이 결코 행복할 수는 없지만 바울사도는 반드시 잊게 될 사실들임을 디모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어 다음 시간에 대처할 교훈을 주고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해답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절에서 4절입니다. 말세들의 현상들이죠. 이 안타까운 목록들은 신약성경에서 몇 곳에 함께 보이는 목록들입니다. 먼저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인데 사람의 마음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을 외면한 이방 세계에서 나타나는 목록들이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에 나타나고 성령이 아닌 육신에 의해서 주도하는 삶의 현상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율법이 필요한 경우를 지적한 바로 앞에 디모데전서 1장 9절에서 11절에 목록들이라면 여기서도 19가지의 죄의 목록을 거론하고 있지만 먼저는 자신 스스로의 죄가 두 가지 그리고 가운데는 인간관계의 죄가 15가지 항목 하나님께 대한 죄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려는 이집트의 술사들을 두고 두 가지로 거론하고 있는 부분이 8절 9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먼저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 관계에서 사랑과 화평을 기대하시고 또 바라시지만은 범죄로 인하여 불편해진 상태를 고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마지막 시대에 고통을 겪어야 하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 생각해 보면 이런 죄와 관계없이 의롭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 전체적인 주제에서 생각한다면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미래의 영혼 속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겠지만 죄가 절정에 이르는 마지막 시대에는 불편과 때로는 해악을 감수할 각오까지도 하며 살아야 함을 자신이 이런 세상에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사실을 다음 주에 말씀해서 거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상황을 소돔성에서의 롯을 통해서 증거합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베드로서 2장 7절이죠. 그러므로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을 때 복음과 함께

함께 고난당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여기에 각자의 마음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2절인데 여기서는 자기로부터 부모로, 그리고 점점 옆으로 나아가는 부정적인 목록들을 접하게 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사람들의 형태를 간략하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했는데 이것은 이웃사랑의 기준일 때는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지만 주님을 따르는 데는 경계되는 항목으로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중략을 하고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가복음 14장 26절입니다. 여기에 쓰여진 형태가 자기를 사랑하며 하는 이 낱말은 4절에 하나님 사랑의 반대로 쓰인 것에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돈을 사랑하며 이 마지막 시대에 돈은 어쩌면 만능입니다. 하나님 같은 거죠. 솔로몬의 지은 것처럼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 즉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잠언서 17장 8절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인들에게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앞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라는 바울의 경계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여기서부터 관계 속으로 확대됩니다. 자랑하며 이 말은 사기꾼으로 본래 시골에서 효과 없는 약을 만병통치약으로 선전하며 뽐내는 돌팔이를 일컫는 낱말입니다. 사실적으로 사람은 아무리 귀중한 역할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자랑은 바로 교만의 극치입니다. 다시 연결되는데, 교만하며 하는 말은 어떤 것을 넘어서 나타내는 겁니다. 남들 위로 자기 모습을 나타내다. 그런 의미의 낱말인데, 극히 교만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위로 자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방하며 했는데, 모독적인 또는 중상적인 회방자, 이런 의미를 가진 말로 바울은 이미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디모데전서 6장 4절에 이러한 모습을 증거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2절 하반절이 나옵니다. 이것은 사실 사람됨의 기본을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며 율법에서부터 하나님 다음으로 부모 공경을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의 사람 관계에 있어서 첫째로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절이죠.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에는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은 돌로 쳐 죽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변화는 건전하지 못한 이단에 빠질 때 쉽게 볼수 있는 모습입니다. 부모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하지 아니하며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될때맨 먼저 가지게 되는 것이 감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그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거룩하지 아니하며 했는데 신앙심이 없는 불경건한 그런 말로 하나님의 은혜나 사람의 호의도 배반하는 배은망덕한 사람으로 마치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에 고침을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9명 같은 그런 모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3절입니다. 우리는 무정한 사람을 모린정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타고난 애정도 없는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스토르게라고 하는 글서를 알죠. 동물들의 어미와 새끼 사이의 본능적인 애정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이 스토르게의 앞에다가 부정의 의미 알파를 붙였어요. 그런 이유에서 무정함은 부모와 자식 간의 본능적인 애정마저도 없음을 의미하는데 함께 사용된 것이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로마서 1장 31절에 표현했습니다.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했는데 화해할 수 없는 그런 말입니다. 아스폰도스, 스펜데 하면은 전쟁에서 휴전을 할때 화해의 뜻으로 드는 축배를 아펜데라고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6절을 보니까 바울사도가 그러죠. 나는 이미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그랬을 때 스펜도라는 동사가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휴전의 축배를 들수 없는 그런 의미로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세를 의미하는 데서 적대감을 내려놓지 못하는 상태로 원한을 품고 벼르는 마음입니다. 원통함은 하나님의 사죄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로지 분감으로 대체하는 삐뚤어진 마음입니다. 원통함은 당연히 서로의 양심을 처리하지 못하고 원수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모함하며 그랬는데 비방자, 중상자, 마귀, 가장 부정적인 디아볼로스라는 하나님의 대적자로 하나님으로부터 무정에게 던져질 마귀입니다. 마귀 성품이고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라는 기록에서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절제하지 못하며 무력한 힘이 없는 훈련받지 못한 이런 말인데 본래 우리가 말하는 절제라는 말의 반대말이죠. 베드로후서 1장 6절에 당시 그리스 시대에 가장 큰 덕목이 바로 이 절제 엔크라테이아였습니다. 이 엔크라테이아 반대말로 감정이나 생리적 욕망을 다스리지 못함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사나우며 했는데 길들이지 않은 야만적이며 동물적인 기질로 짐승 같은 기질을 의미합니다. 인격을 갖지 못한 밀림의 약육강식의 원리를 그대로 나타내는 겁니다. 이러한 기질을 두 사람의 성경 저자가 기록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베드로후서 2장 12절이고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유다서 1장 10절이죠. 다음으로는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선이나 선한 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선한 것을 사랑하는 성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그런 이유에서 하나님을 지고지선, 절대의 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라면 비상처럼 싫어하는 어두움의 성품을 가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상태에서는 자연적인 진행이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는 4절의 표현입니다. 이 배신한다는 게 반역자 또는 배반자 그런 말이죠. 당연히 여기에 성경의 모범은 바로 가룟유다입니다. 그 다음에 조급하며 했는데 경솔한, 분별 없는, 무모한, 말과 행동이 가벼워서 분별력 없는 행동을 가르칩니다.

자만하며 연기를 일으켜서 안개를 일으켜서 흐리게 하다, 뻑이다, 잘난 체하다 이런 말인데 쉽게 표현한 의미는 교만과 다르지 않은 말입니다. 바울의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는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경계에 속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쾌락을

간의 관계나 장래를 생각하기보다는 순간만을 즐기려고 하는 자세이기 때문에 마약 같은 극단적인 방법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요한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요한복음 3장 19절에 안타까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런 내용들을 나눌수록 우리 자신들까지 사실은 침울해짐을 느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런 상태에서 우리를 빼내주신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또 이런 이유에서 밝고 긍정적인 것들을 다루는 것이 더 감사하고 행복하지요. 두 번째로는 5절에서 7절입니다. 생명에 이를 수 없는 그런 대상을 여기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신앙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스스로 경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이름뿐인 신앙인들, 특히 건전치 못한 이단의 사람들을 경계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영적이고 실제적인 경건이 어떤 것임을 거론하면서 서로가 욕심에 끌려 생명의 진리이신 예수도의 은혜에 이를 수 없는 좋지 않은 관계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대단히 중요하게 다루는 표현이지만 종교적인 외형을 갖추고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들로 오로지 신앙을 보이는 것을 꾸미는 데 시중하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이 같지 않은 것임을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는 중요한 증거를 한 바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바로 되면 좋은 것이지만 이렇게 거꾸로 되면 세상에서는 인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경건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경건의 모양은 바른 신앙의 상태이지만은 이것이 거꾸로 돼서 오늘의 말씀과 같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안타까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단호합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이 돌아서라는 의미는 어떤 대상으로부터 등을 돌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얼굴을 마주보며 대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쳐다볼 가치를 두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6절에 그랬습니다. 항상 건전하지 못한 종교인들의 접근 수법은 비굴하기까지 합니다. 가만히 들어가 하는 말의 본래적인 의미가 기어 들어가다는 겁니다. 간교하게 눈을 속이고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 쓰였습니다. 여기 표현된 어리석은 여자라고 하는 말 그대로는 작은 여자로 체구가 적은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여자를 가리키는 것이고 유인하여라는 말은 본래 포로로 끌고 가다라는 말로 포로로 잡다라는 의미로 생각이나 모든 행동의 자유를 빼앗아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를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욕심의 종로로 타다 보니 죄를 쌓아서 그 무게에 벗어나지 못하는 이미 건전치 못한 이단에 이용당할 대로 이용당한 여자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이라는 상황에 이르고 만 것이죠.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계속 마술을 보고 앉았는 것처럼 영적으로는 바탕과 근본이 진리가 아닌 허황된 것들에 아무리 시간을 쓴다고 해도 생명의 진리에 이를 수 없는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이제 역사의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에 직접 언급된 일이 없는 유대의 전통에 전해져 내려오는 것을 인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기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는 증거로 바로 앞에 이적을 행했지만 이 이집트 술객들 중에도 어떤 경우에까지는 거의 같은 이적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역할을 했던 이집트의 요술사들로 전승됩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출애굽기 7장 22절 그리고 8장 7절에도 같이 나타납니다. 이 이집트 술사들의 우두머리임직한 두 사람의 이름이 의미하는 얀네, 그는 화를 냈다, 성가시게 했다 의미를 가지고 얀브레, 거품으로 하는 치유자, 치료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술이 아닙니다. 이름들을 의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성가신 자들로 날아갈 거품에 불과한 자들이었고 사실 그들의 역할은 그들의 이름대로 끝났습니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일을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하는 출애굽기 8장 18절에 바울은 당시에 소아시아나 에베소의 영지주자들이 행했던 행위들을 모세와 아론을 대항했던 두 요술사에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을 받은 자들이라. 8절 하반절인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마음이 부패한 자 첫째인데 어둠에 사로잡힌 거짓 교사들의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부패하였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 이것은 2장 15절에서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말과는 반대되는 인정됐다고 하는 게 뭐냐 하니까 도키모스 제련소에서 금을 제련하는 여기는 말하자면 그 말에다가 앞에다가 알파를 붙여가지고 아도키모스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가치 없는 이런 말이 쓰이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기대를 가질 수 없는 사람들임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더 나가지 못한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9절입니다. 앞에 2장 16절에서 17절에서 보는 것 같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교리가 퍼져나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시 2장 19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일렀으되 여기서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침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이 그들을 못 해볼 거다 하는 것처럼 이 우주 가운데 어떤 세력도 하나님과 대항해 볼 수 있는 세력은 없기 때문에 갖는 확신인 겁니다. 무엇보다도 과거에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9절 하반절인데 한 것처럼 이집트에서도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나 악성 종기가 요술사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출애굽기 9장 11절에 철저한 패배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127편 1절이죠. 라는 증거는 허풍이 아닌

0: 사실임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의 역사의 마지막이 닥칠 징조들은 연계는 물론이고 세계에 점점 자주 나타나고 있음을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거론했던 부적응된 일들이 너무나 사회에 자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의 절대적인 각오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믿음 생활을 한다는 사람들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죠. 주님의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여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믿음을 표현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나 언약은 분명합니다. 항상 배우고 훈련하여 생명의 지식에 충만한 데 이르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남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에 위치한 서면 그리스도의 교회 이종배 전도자님을 통한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010-3589-0675번 서면 그리스도의 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CGBC 미션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and gentlemen, welcome to the Kama.
1: 신사 숙녀 여러분, 쉼표 여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쉼표, 찬양사역자 정잘해입니다. 비가 많이 내린 한 주간이었는데요. 습한 날씨로 몸도 맘도 축축 처지죠. 그래서 오셨죠? 뽀송뽀송함이 가득한 이곳에요. 누구로 인해? 예수님으로 인해. 아멘 곱빼기요. 에어컨 바람보다 더 시원한 성령의 바람으로 이 시간 채워드리겠습니다. 찬양과 함께 시원한 여름 보낼 준비 되셨죠? 그렇다면 고고고!

시와 그림의 바람을 따라서 국립합창단의 나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들으셨습니다. 저번 주를 기점으로 모든 아이들의 시험 기간이 끝났습니다. 아, 축하한다 얘들아. 고생 많았어. 정말 수고했다. 그래. 정해진 날짜에 모든 스케줄을 맞추고 최고의 점수를 위해 날밤을 새기도 합니다. 저도 많이 샜어요. 너무 잠이 와서 세숫대야에 물을 받고 책상 옆에 놓은 다음에 졸릴 때마다 얼굴을 담그는 열정. 그런데 말이죠. 잠이 더 와요. 왜 그랬니? 무슨 소용이니? 우리 인생의 시험 기간 정해져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이들처럼 그 기간에만 시험 중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갑자기 불쑥 느닷없이 아이고 깜짝아 이렇게 반갑지 않은 깜짝 이벤트. 이제 그만. 제발 그만이요. 생각지도 못한 시험 기간이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허우적거리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힘들어해요. 심지어 자주 오는 것 같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이사야 4장 6절 새번역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그의 영광으로 덮으셔서 한낮의 더위를 막는 그늘을 만드시고 예루살렘으로 폭풍과 비를 피하는 피난처가 되게 하실 것이다. 아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우리를 부르시고 회복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국립합창단의 피난처 있으니, 마커스 워십의 새 힘 얻으리, 한웅재의 거친 세상에서,

왔어요, 왔어. 즐거운 암송 시간. 오늘의 말씀은 시편 107편 9절 말씀입니다.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이제 따라해보세요. 두 번 반복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연결해서 세 번 선포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한웅재의 내 진정 사모하는, 송경민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어노인팅의 좋으신 하나님 들으셨습니다. 최근에 전도서를 읽었었는데요. 3장을 읽으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0: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이 부분을 읽으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법을 찾았어요. 기쁘고 웃고 춤추고 사랑하고 이렇게 좋은 때는 그 자체로 감사하면 되고 슬프고 눈물나고 아플 때는 곧 다가올 좋은 때를 바라며 감사하는 것. 그래서 저는 이번 맥추감사 주일이 아주 뜻깊게 다가왔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곧 다가올 감사를 미리 취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진짜 감사 아닐까요?
1: 아, 진짜 되기 진짜 힘들다.
0: 제 말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안다면 주님 꽉 붙잡고 찬양하며 함께 가시죠.

어린 딸이 아빠한테 말합니다. 아빠, 알통 보여줘. 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있는 알통, 없는 알통 만들어 보이며 어때? 우와, 아빠 최고다. 완전 최고. 어린 딸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아빠의 단단한 알통을 받기 때문에 걱정 없이 있을 거예요. 우리들은요, 단단한 무언가를 봐야 걱정 없이 살겠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느끼셨나요? 그렇다면 만사 오케이, 만사 형통, 아멘. 신실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승리하는 모두가 되길 바라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C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안녕하세요. 홀리터치의 임재형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말씀 중 하나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책 성령의 감동을 따르는 시간에서는 이 세 가지 행위는 모두 한 번만 행하라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지속하라는 의미라고 말합니다. 구하라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히 필요를 아뢰고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찾으라는 말씀 속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뜻을 부지런히 찾는 것이며, 두드리라는 응답이 더딘 것 같아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까지 그 문 앞에 담대히 서 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는데도 응답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고, 찾았는데도 응답이 없다면 두드려야 합니다. 구하다 찾아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더 강력하게 두드릴 때 우리는 천국문을 두드리는 자가 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홀리터치 가족분들에게 매 순간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홀리터치 처찬양 기도하는 이 시간 찬송가 361장 좋은 이웃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홀리터치 오늘도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오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천국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오늘 오프닝 때 소개해드린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발견할 것이다. 두드려라 그러면 문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받을 것이다. 찾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그리고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문이 열릴 것이다. 아멘.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말씀 중 하나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오프닝 때 소개해드렸던 책에선 이 세 가지 행위는 모두 한 번만 행하라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지속하라는 의미라고 말합니다. 구하라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히 필요를 아뢰고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찾으라는 말씀 속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뜻을 부지런히 찾는 것이며 두드리라는 응답이 더딘 것 같아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까지 그 문 앞에 담대히 서 있는 걸 의미한다는 겁니다. 구하는데도 응답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고 찾았는데도 응답이 없다면 두드려야 합니다. 구하다 찾아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더 강력하게 두드릴 때 우리는 천국 문을 두드리는 자가 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홀리터치 가족분들에게 매 순간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홀리터치에 보내주신 사연 몇 가지 소개할게요. 1504번님 무지 덥고 습하고 지치고 힘들지만 찬양으로 힘을 내봅니다. 주님을 생각하며 견딥니다 하시면서 사연 주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특별히 썸머 스페셜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기간에는 지쳐있는 우리의 몸과 마음에 찬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우는 시간이죠. 흘러나오는 찬양을 힘차게 따라 부르시면서 하나님 생각하시면서 힘내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으신 찬양, 또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들 언제든지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69, 우물정 1069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앱으로 참여하실 분들은 극동방송 앱 설치하신 후에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찬송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방금 들으신 찬송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송가 369장 조찬미와 오영은의 음성으로 함께 했고요. 전에 들으신 찬송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송가 365장 한웅재의 음성으로 함께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홀리터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 묵상으로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말씀 터치 시간입니다. 매주 성경 말씀 한 장씩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춧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아멘. 찬송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방금 들으신 찬송 I love to tell the story, 주 예수 넓은 사랑, 찬송가 497장 영어 찬송으로 함께 했고요. 전에 들으신 찬송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I must tell Jesus, 찬송가 337장 영어 찬송으로 함께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홀리터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한 곡의 찬송가를 선정해서 그 가사를 찬찬히 묵상한 후 찬송을 들어보는 찬송터치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찬송은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 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인사드릴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프닝 때 소개해드린 말씀 다시 한번 나누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이었죠.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발견할 것이다. 두드려라, 그러면 문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받을 것이다. 찾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그리고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문이 열릴 것이다. 아멘.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말씀 중 하나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오프닝 때 소개해드렸던 책에선 이 세 가지 행위는 모두 한 번만 행하라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지속하라는 의미라고 말합니다. 구하라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히 필요를 아뢰고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찾으라는 말씀 속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뜻을 부지런히 찾는 것이며, 두드리라는 응답이 더딘 것 같아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까지 그 문 앞에 담대히 서 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구하는데도 응답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고, 찾았는데도 응답이 없다면 두드려야 합니다. 구하다 찾아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더 강력하게 두드릴 때 우리는 천국 문을 두드리는 자가 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홀리터치 가족분들에게 매 순간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홀리터치 애청자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동일하게 우리 방송 가족분들을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홀리터치의 임재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그 사랑을 느껴보세요. 성령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두 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하나의 쉼표 하나, 이하나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됩니다. 물건 정리해야지, 손 씻어야지, 똑바로 앉아야지. 엄마라는 자리는 참 많은 잔소리를 하게 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신기한 것은 남의 부족한 점은 참 잘 보인다는 겁니다. 고쳐야 할 것도 금세 눈에 들어오고요. 어떤 말을 해야 할지도 순식간에 떠오릅니다. 그런 우리의 예리함을 서로를 향한 비판보다 사랑을 위해서 한번 사용해보면 어떨까요? 누군가를 칭찬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예리함. 지친 사람을 먼저 알아보고 위로할 수 있는 민감함. 또 미안하다고 먼저 말할 수 있는 용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상대를 향한 날카로운 시선보다는 사랑을 향한 빠른 순발력일 겁니다. 우리의 예리한 시선이 사랑하는 데 사용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따뜻한 예리함으로 누군가에게 사랑이 전해지길 소망합니다.

이하나의 쉼표 하나, 오늘 첫 곡으로 해즈윌의 사랑은 죽게 속한 것 함께 듣고 왔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 중에는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는 말이 있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또 누군가를 다시 일어서게 할 힘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흘러가길 바라면서 찬양 계속 이어갑니다. 호산나 싱어즈의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또 브랜치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소진영 솔로 1집 앨범 중에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세 곡 함께 듣고 오시죠.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오늘은 원유경의 믿음이 넘어진 자리 중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녁마다 바람으로 전 중동 지역에 있는 메추라기를 몰아오셔서 하룻길 되는 지면 위에 두 규빗, 그러니까 1m 높이로 사방에 쌓아놓으셨다. 유일한 결핍이라고 느끼며 불평하던 것을 완전한 과잉 상태로 만든 것이다. 그토록 원하는 것을 얻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의 영혼은 피폐해졌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너의 인생에 이 욕망의 결핍이 문제였는가? 그렇다면 이 욕망이 충족되었을 때 문제는 해결되었는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다. 결핍이 문제였을까? 그렇다면 이제 해결이 된 것일까?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그들은 이 시험을 통해 진정한 갈망과 욕구를 배웠어야 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해 줄이고 하나님으로 인해 배부르는 법을 배웠어야 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도 은혜와 축복을 음미하는 영혼의 태도와 근성을 배웠어야 했다.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이어서 듣고 오신 곡 이화 챔버콰이어의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아이자의 61 앨범 중에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플리버워십의 내가 살아갈 이유까지 세 곡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앞서 내 삶을 바꾼 한 구절에서 믿음이 넘어진 자리라는 책 중에 한 부분 읽어드렸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원하던 네 그렇게 결핍이라고 생각해서 불평을 하던 배고픔을 매출하기로 해결을 해주셨는데 그렇다고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이 아니었죠. 성경의 이 부분의 그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미 받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하나씩 발견해 나가는 그리고 그 크고 작은 은혜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에서 또 만족함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바라봅니다. 자, 이어지는 곡입니다. 손영진의 은혜로다, 유효한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한웅재 목사님의 내 진정 사모하는 함께 하시죠.

이하나의 쉼표 하나 토요일 순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곡 패밀리 워십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준비해봤습니다. 이 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오겠습니다. 평안한 주말 보내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 훈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7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김영근 목사의 미래목회 성장 리포트입니다. 미래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책으로 175명의 한국교회 리더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도출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박혜성 작가의 내 친구의 모든 점입니다. 두 친구의 시간을 점이라는 키워드로 표현해 아이들에게는 친구를 이해하는 다정한 시선을,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림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인간이 가진 오감 가운데서도 맛을 보는 미각이야말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감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정과 삶의 여러 모습들을 맛으로 표현하는 재주를 갖고 있습니다. 고생을 많이 한 사람에게는 쓴맛, 단맛 다 본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힘든 일을 만나면 죽을 맛이야 라고도 하죠. 또 너무나 행복한 순간을 가리켜 꿀맛 같다고 합니다. 남이 안 되기를 바라는데 그 바람이 현실로 나타나면 깨소금 맛이다 라고도 하죠. 신혼의 단꿈을 꾸는 가정에게도 깨소금 맛처럼 고소하다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삶 속에서 쉽게 느낄 수 있는 맛에 대한 기억들을 현실에 적용시켜서 우리에게 쉽게 그 상태를 이해하게 해주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다 공감이 되는 것은 우리가 그 맛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한편으로는 신앙생활이 맛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일찍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진 희망의 구원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젖과 꿀의 고소함과 달콤함이 주는 이미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넉넉하게 참을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면 다 잊혀질 것이라는 그런 꿈 말이죠. 그러나 아무리 좋은 맛이라도 그 맛을 보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도 맛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 34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시편 34편 8절의 말씀이죠. 신앙생활도 믿음에도 맛이 있다는 사실이죠. 이야기가 있는 찬양, 오늘 이 신앙생활의 맛에 대해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군산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입니다. 첫 번째 띄워드릴 찬송은 시와 그림의 찬송입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이어서 들으신 찬송은 나의 사랑 나의 생명 손영진님의 음성으로 들으셨습니다. 신앙 생활의 맛에 관해 말씀을 나눕니다. 시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교회에 다녀서 믿음 생활을 하더라도 맛깔나게 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한 신앙 생활 그저 그렇게 맛없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다녀도 재미있다는 일이 없다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교회 다니는 진정한 맛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기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나름대로의 의미와 목적을 갖고 있죠. 모든 예배, 모든 모임에 맛을 제대로 보시길 바랍니다. 시편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의 사랑을 맛보시기 원하십니까?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싶지는 않으신지요? 기도 응답의 기쁨을 체험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교회에서 맛보아야 할 여러 가지 맛 가운데 몇 가지를 소개하려 합니다. 찬양 나누시고 계속 말씀 나눌까요? 은혜로운 영어 찬송 음반 중에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들으시겠습니다.

이어서 들으신 찬송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찬송과 365 앨범 중에서 이어 들으셨습니다. 믿음 생활의 맛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8절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선하심의 맛, 믿음 생활의 맛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로는 말씀의 맛입니다. 은혜로 말씀이 채워진 사람들에게 말씀은 꿀보다 더 달콤한 맛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먹고 싶지 않은 음식 억지로 먹는 기분으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억지로 한다면 설교 말씀이 자꾸 마음에 거부 반응이 들어서 체하게 된다든지 아무 느낌과 감동 없이 쓴맛밖에 느끼지 못할 겁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말씀의 맛을 보기 위해 애쓰십시오. 어떤 말씀의 맛을 보고 사십니까? 다윗은 시편 119편 103절에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솔로몬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잠언서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에스겔 선지자는 3장 3절에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게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있었던 작은 사건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바울 사도의 설교를 듣기 위해 좁은 집안에 가득 들어찼습니다. 자리가 비좁자 창틀에도 걸떠앉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때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앉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층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의 기록이죠. 여기서 유두고라는 청년은 말씀의 맛을 아직 모르기에 말씀 듣는 시간 참으로 지루했을 것입니다. 그는 억지로 말씀을 듣다가 그만 졸게 되고 졸다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 죽게 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되죠. 물론 바울사도가 그를 다시 살려 일으켰지만 말이죠.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예배 중에 선포되는 설교가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어 은혜가 되어져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맛, 말씀의 맛의 회복이죠.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이정림님의 목소리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좋은 나라 사람들의 아카펠라 찬송으로 이어 들으셨습니다. 믿음 생활에 말씀의 맛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신앙 생활, 믿음 생활에 기도의 맛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성경에는 기도의 맛을 톡톡히 본 사람들의 이야기로 엮여져 있습니다. 기도의 용사 엘리야는 혼자 기도함으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고 오지 않던 비가 내리며 이방신들의 제사장을 땅에서 없애는 놀라운 기도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아들이 없음을 한탄하며 성전에 와서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한나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선지자의 어머니가 됩니다. 기도하여 얻은 결과지요. 죽음을 눈앞에 둔 히스기야 왕은 눈물로 기도한 결과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게 되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한 생명 연장의 확신도 받게 됩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면서도 성전을 향한 창을 열어 하루에 세 번씩 규칙적으로 기도했던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굴 속에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않는 기적을 낳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입으로 시인하게 했죠. 그러므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6절에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했습니다. 성경은 기도 행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도의 기적과 기도의 열매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의 맛을 안다는 것은 승리의 신앙 생활을 이끄는 좋은 힘이 됩니다.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어진 찬송은 이광희님의 음성으로 들으신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어 들으셨습니다. 믿음 생활의 맛, 말씀의 맛과 기도의 맛을 얻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실천에 대하여. 소위 성도의 실천은 소금의 맛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3절의 말씀,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능력을 얻지요. 그리고는 주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실천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너희들에게 소금이라고 말씀했죠. 소금은 부대 탓하지 않습니다. 소금은 그저 녹아지고 껴안아서 이웃을 살맛나게 하는 것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서 실천하며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열매 맺을 때 그것이 세상을 향한 소금이 되고 또한 필요한 인물이 됩니다. 이러한 소금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또한 그 맛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죠. 이로써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신 성도의 아름다운 삶의 열매,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의 세 번째 맛이 되겠습니다. 최미희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는 찬송 빛과 소금입니다.

이어서 들으신 찬송은 다윗과 요나단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들으셨습니다. 믿음 생활의 세 가지 맛, 말씀의 맛, 기도의 맛, 또한 말씀과 기도를 통한 실천의 맛에 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느꼈던 그 은혜의 맛을 부디 상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는 이 얼마나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까? 모든 은사와 사랑을 맛보고도 타락한 사람은 다시 새롭게 회개케 할 수 없다는 말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부디 세상의 달콤한 맛에 길들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맛, 거룩한 믿음의 맛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맛을 잊지 말고 평생토록 주 안에서 바르고 행복하게 열매 맺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바로 주님의 주시는 귀한 생명물을 날마다 만나게 드심으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오늘 순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이무아님의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뛰어드리면서 마무리하죠.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 만나게 하는 군산 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였습니다. 샬롬.

0: KBS 이매신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

2026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 안녕하세요, 심준구입니다. 그야말로 흩어지근한 날씨가 여름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증막 같은 더위를 피해서 바다로 수영장으로 달려가기도 하는데요. 그보다 여름을 더욱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리죠. 바로 우리 방송 가족들에게만 드리는 혜택, 서머 스페셜입니다. 찬양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찬양과 함께 잠자리에 든다. 얼마나 멋진가요? 물론 평소에도 채널 고정이시지만 이 계절엔 더욱 가까이 두시기 바랍니다. 경쾌한 곡부터 한여름밤의 꿈을 아름답게 하는 고요한 찬양까지 다양하게 준비되니까요. 그 어떤 피서보다도 유익한 믿는 이들의 여름나기가 될 겁니다. 강찬의 찬양 첫 곡으로 띄워드립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출애굽기 17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두 곡의 찬양 이어서 함께 드릴 텐데요. 4월과 5월에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먼저 듣고요. 어제 생긴 밴드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어서 듣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서머 스페셜에도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사연은 멈출 수 없죠. 자, 8593님 사연이에요. 지진과 유럽엔 또 폭염으로 많은 사상자가 났다는데 우리나라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이며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두 선하게 주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를 기도 많이 해야겠습니다. 신청곡은 내 영혼이 은총 입어입니다. 네, 8593님. 아, 이 사연 제가 이렇게 쭉 들어보면서 정말 감동 받았어요. 지금 이 사연 안에는요, 우리

모두 선하게 주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를 기도 많이 해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아, 바로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막 그냥 막 밀려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지금 살기 좋은 나라에 그래도 큰 이변, 기상이변 없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지금 유럽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디에는 또 엄청난 지진이 나서 많은 분들이 사망하고 또 집도 잃고 이재민 발생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고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마음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미 8593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실 바로 그 행동을, 그 마음을 하고 있고 품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많은 만큼 또 불평할 일도 이렇게 찾아보면 또 많잖아요. 근데 불평할 일은 애써 지우고 감사할 일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 아닌가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8593님 이야기처럼 우리 잠깐 하시는 일 놓을 수 있으면 잠깐 내려두고요. 이 시간도 지구촌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어려움 당하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장마가 우리나라에도 시작돼서 여러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는 말씀 드립니다.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두 곡의 찬양 함께 들을 텐데요. 먼저 8593님 신청곡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다윗과 요나단의 노래로 먼저 듣고요. 이어서 연민규 김명서님의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이어서 함께 듣습니다. 네.

한여름에는요, 열대야 때문에 잠을 설치게 되곤 하죠. 그럼에도 여름밤은 제법 낭만적입니다. 별 헤는 해변이 그렇고요. 시원한 바람이 이는 계곡의 물소리도 마음을 설레게 하죠. 종일 쨍쨍 내려쬐던

며칠 사라진 자리에 까만 밤과 생동하는 바람결이 채워지며 무거운 몸을 살그머니 어루만져 주기도 하죠. 평안함은 이렇듯 부대낌 속에서도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며 스스로 감사의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마커스 앨범 중에서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2026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 지금까지 제작의 조희형, 구성의 홍만유,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천국 소망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쥐 어린이 친구들 반가워요.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친구들, 지금 극동방송은 2016 썸머 스페셜 기간이에요. 무더운 여름을 맞아 더위에 지쳐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더 많이 듣고 부르며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하는 기간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는 우리는 쥐어린이 이 시간도 더 풍성한 찬양으로 채워질 거예요. 친구들도 썸머 스페셜 방송을 즐길 준비가 되었나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의 2016 썸머 스페셜 기간은 정말로 스페셜한 특별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더 즐겁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함께 찬양을 듣고 따라 부르다 보면 어느새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찾아와 있을 거예요. 썸머 스페셜을 통해 더 즐겁게 여름을 보내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그럼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찬양을 함께 들으며 우리는 쥐어린이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찬양을 듣고 왔어요. 친구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나요? 예수님을 믿기 전 친구들과 예수님을 믿은 후 친구들은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닮게 변화되도록 여러분을 도우세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는 옛사람의 모습은 버리고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지요. 친구들, 찬양에서 체인지 업이라는 단어를 들었나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매일 매일 더 많이 변화되어 자란다는 것을 의미해요. 친구들,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 내 모습 가운데 여전히 죄를 짓는 모습을 볼 때 실망하고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조금씩 조금씩 점점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체인지업 시켜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시며 내 힘으로는 변화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으세요. 변화는 하나님의 능력에서 시작돼요. 지금 많은 교회가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또 진행하고 있을 거예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어린이로 하나님께서 체인지 업 시켜주실 것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은 체인지 업 될 거예요. 2026년 여름 우리를 더욱더 새롭게 하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예수 믿고 구원받아 찬양을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하는 악보를 받기 원하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친구들이 악보를 보며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찬양 악보를 보내줄게요.

0: 스페셜.
1: 여러분께서는 지금 2026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극동방송 우리는 GR이니를 듣고 계십니다. 친구들, 계속해서 신나게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이번에 함께 들을 찬양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의 새롭게 변화된 나,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빛을 들고 세상으로, 샬롬 노래선교단 솔티의 우리 모두 새 노래로, 이렇게 이어서 듣겠습니다.

친구들, 2026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우리는 주혜어린이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즐겁게 찬양을 듣고 따라 부르다 보니 시간이 금세 지나갔지요. 오늘 방송처럼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면서 이번 여름을 기쁘고 신나고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래요. 전도사님은 내일도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을 만나러 올게요. 내일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자, 오늘 방송을 들으며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체인지 업 함께 들으며 인사해요. 우리는 쥐어린이,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C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0: 마세요.
1: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낸 한 사람이 자신의 축하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떠올리는 한 분이 있습니다. 어릴 적 제 옆집에 살던 부인이셨는데 그분은 늘 피아노를 치며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송가를 부르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이라는 찬송가만 계속 들려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가정에 큰 시련이 찾아왔고 그 부인은 찬송으로 아픔을 견뎌내고 있었던 것이지요. 저는 그 이후로 어려움에 빠질 때마다 찬송가를 부르며 고통을 이겨냈습니다. 찬송은 제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었고 제게 다시 살아갈 힘을 주었습니다. 목사님,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찬송가를 부르면 감사와 감격이 샘솟는 것 같아요.
0: 사실 기도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들의 찬양을 더 선호하시는 것 같더라. 내 주를 가까이 하려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우리가 이런 찬송을 부를 때 사실 올해 늦장마가 왔다. 갑자기 산사태가 나서 집을 덮쳤다. 사실 베네수엘라에는 지금 갑자기 지진이 와가지고 네. 많은 사람이 생명 아직 찾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러할 때 뭐가 위로를 위로해 주실 건가.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마 찬상이 가장 위로가 될 거예요. 또 생각지 않았던 전염병에 걸려서 생사를 헤매고 있는 사람. 사실 찬송을 부를 때에 위로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했을 것 같은데 나도 어떤 때는 뭐 그냥 울적하고 그럴 때 찬송가를 부르면은 마음이 차분해지고 또 하나님의 축복과 그동안에 은혜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은 야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구나 생각하면은 모든 것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1: 아멘. 은혜로운 찬양들 많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서머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찬양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으로 마음까지 시원해지는 시간,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하면 라디오뿐 아니라 여러 절기별 음악회를 하던데요. 가을음악회, 부활절 콘서트 등 많은 음악회들이 있는데 오늘 그 중에 몇 곡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2023 부활절 클래식 음악회 실황 중에서 테너 구균종, 바리톤 한명원이 부른 주님께 영광, 그리고 2020 극동방송 가을음악회 실황 중에서 모슬리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의 십자가 군병들아 연주곡, 이어서 2025 극동방송 신년음악회 공연 음원 중 김주택, 최정원, 림팍이 부른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겠습니다.

0: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1: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극동방송은 전파선교사 여러분의 사랑과 후원으로 이루어지는 방송입니다. 목사님, 기억에 남는 전파선교사님과의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2: 오늘 아침에 내가 편지 한 통을 받았어요.
1: 네.
2: 캐나다에서 부부가 극동방송을 듣고 많은 위로를 받고 캐나다 돈으로 헌금 $120를 보내왔어요.
1: 예.
2: 그래서 내가 편지 답장을 하고 너무 뜻밖이고 서프라이즈다. 참 두 내외가 캐나다에 사시면서 찬성으로 말씀으로 극동방송을 듣고 있다고 그래서 야, 참 귀한 분들이라구나. 이따금씩 미국에서도 자기네들 가지고 있는 전화로
1: 네.
2: 앱을 깔아가지고 듣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들은 야 극동방송 거기서도 듣고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
1: 네.
2: 물론 한국은 물론이고 그래서 아 우리들은 참 복음방송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정말 그 먼 데서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찬양과 말씀 많이 위로가 될 것 같은데
1: 네.
2: 우리 아나운서께서는 해외에서 누가 듣는다고 생각해 봤어요?
1: 전에 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들릴 때마다 참 감동을 하게 되는데 캐나다에서도 이렇게 헌금을 보내주셨다고 하니까 참 감동이 되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2: 그러니까 헌금 $120를 보낸 거예요. 캐나다 돈으로. 참 감사하죠. 그런 사람들.
1: 감사합니다.
2: 듣고 그냥 감사 편지라도 보내면 고마운데 거기다가 돈까지 보냈는데 그 여자 이름이 막 캐나다 이름으로 세업이야. 뭐 그렇게 해서 보냈더라고. 남편 이름도 영어 이름이 있는데 앞으로 캐나다에서 크게 성공하기를 기도해 드릴게요.
1: 네, 참 감사한 마음 전하면서 저희도 더 좋은 방송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연 도착해 있는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2: 목사님 안녕하세요. 극동방송을 듣는데 이 말씀이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제 안에 실력을 구하고 은사를 구하고 능력은 구해도 사랑을 구한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없어질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다른 이들을 세워주시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극동방송 들으면 희망을 샘솟듯이 받습니다. 이웃 북한에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기도하며 늘 은혜로운 방송 감사합니다. 참 이런 사연을 들으면은 우리 방송하는 사람들이 신날 거예요.
1: 맞습니다. 사연 감사드리고요. 오늘 사연 채택되신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는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서머 스페셜 첫 주로 함께했는데요. 앞으로 무더운 여름을 보내실 청취자 여러분께 목사님 격려의 한 말씀 해주세요.
1: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청취자 여러분들 몸 건강하시고 또 좋은 휴가 때가 되기를 기도할게요.
0: 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a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블루오션을 창조하는 기업 주식회사 CN종합건설과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그
1: 샬롬의 소리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기획 프로그램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환 장로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에서 오직 복음을 전하겠다는 뜨거운 사명 하나로 쏘아올린 전파. 그 첫 주파수가 하늘을 가르던 순간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1973년 여름, 궂은 날씨를 뚫고 제주도에서 울려 퍼졌던 250kW의 웅장한 굉음은 단순한 기계음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고동소리였습니다. 오늘 먼 땅 좋은 기별에서는 수많은 역경을 딛고 마침내 역사적인 첫걸음을 뗀 아세아 방송 개국의 감격스러운 그날로 되돌아가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았던 북방선교의 굳건한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1973년 앞선 시간에서도 빌리 그리엄 전도대회가 있었고 또 하나의 한국교회 역사의 획을 긋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민간방송 최대 출력 250kW 아세아방송 즉 지금의 제주극동방송이 개국한 일이었습니다. 개국 당일인 1973년 6월 30일 제주는 햇볕이 쨍쨍 내리쬐고 있는 날씨였지만 서울은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었습니다. 헌당 예배를 위해 칼기를 전세냈는데 날씨로 인해 제대로 출발할 수 있을지 가슴을 조이는 상황이었으나 다행히 이륙이 가능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오후 2시경 예배가 시작됐는데 김장한 목사의 사회, 김익준 장로의 기도, 감사인 최금덕 장로의 성경봉독, 보훈원 총재의 설교, 축도에는 강신명 목사가 수고를 해줬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는 윌킨슨 미망인인 조지란 윌킨슨, 송신기를 기증한 92살의 존 루더포드 옹 등 외국 손님들도 참석해 의미를 더했으며 윌킨슨 선교사와 루더포드 옹 그리고 FEBC 이전 장소를 제주도로 결정하는 데 주동적 역할을 한 고 리트맨 선교사를 비롯해 여러 사람에게 감사패가 전달됐습니다. 이날 김장한 목사는 한국어와 영어로 사회를 받는데 한 달 전에 있었던 빌리 그리엄 전도대회에서 빌리 그리엄 목사의 통역을 맡아 이 무렵 국내외에 그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예배의 첫 순서인 묵도를 드릴 때 사회자는 그날의 예배에 적합한 성구를 읽는 것이 관례인데 이날 김장한 목사는 성구 대신에 찬송가의 가사를 읽었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찬송가 252장,

합니다. 아세아방송 이사인 김익준 장로는 기도를 통해 아세아방송의 북방선교 사명을 명확하게 표현했습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예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귀한 날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들이 이 자리에 무사히 도착해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룩하고 위대하고 기묘한 솜씨를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복음이 전파될 방송국을 낙성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나오는 방송은 보통 소리가 아니요, 죽음의 세계에서 헤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롭고 거룩한 소리가 되게 하시며 죽음의 그늘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천사의 환영사가 되게 해 주소서. 천군 천사와 성도들이 화합하는 찬송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이 방송이 멀리 공산권에 있는 분들에게 들려질 때 참된 자유와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며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 부를 수 있는 귀한 방송이 되게 해주시고 이 방송국을 우리 조국 위에 지어주셨음에 하나님 우리 조국을 지켜주시고 민족을 지켜주시고 역사를 빛내주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철의 장막과 주계 장막에 있는 생명들에게 전해 그들을 건지는 영광되고 빛나는 방송이 되게 축복해 주소서. 보문 총재는 설교에서 윌킨슨 선교사를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은 한 알의 밀알로 비유했습니다. 예배 후 이어진 테이프 커팅식에서는 윤치영 박사, 김영선 통일원 장관, 이승택 제주도지사, 보문 총재, 김영근 이사장, 김익준 이사가 테이프를 끊었으며 송신기의 버튼을 누르자 250kW의 송신기가 굉음을 토하며 북방선교를 향한 역사적인 첫걸음을 뗐습니다. 제주도의 쨍쨍한 햇빛 아래 250kW의 거대한 송신기가 마침내 굉음을 토해내며 역사적인 첫 전파를 쏘아올리던 그날, 그 웅장한 소리는 단순한 기계음이 아니라 죽음의 그늘에 있는 영혼들을 향해 날아가는 천사의 환영사이자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나팔 소리였습니다. 이날 헌당 예배에서 보문 총재가 설교했던 것처럼 아세아 방송의 벅찬 개국 뒤에는 윌킨슨 선교사를 비롯한 수많은 이들의 눈물 어린 기도와 고귀한 희생이 숨어 있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2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름 모를 척박한 땅에 기꺼이 떨어져 썩어진 그 수많은 한 알의 밀알들 덕분에 오늘날 철의 장막, 죽의 장막을 넘어 셀 수 없이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의 풍성한 열매가 맺힐 수 있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헌신을 기억하며 우리 역시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의 마음을 살리는 작은 밀알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한 장로였습니다.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 훈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7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김형근 목사의 미래 목회 성장 리포트입니다. 미래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책으로 175명의 한국교회 리더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도출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박희성 작가의 내 친구의 모든 점입니다. 두 친구의 시간을 점이라는 키워드로 표현해 아이들에게는 친구를 이해하는 다정한 시선을,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림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JT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골로새서 1장은 말씀하십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기울어지지 않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그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복음의 열매가 가득한 것이겠죠. 선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며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드리는 찬양이 우리 믿음의 열매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소원하면서요. 첫 찬양 성령의 열매, 안산시립합창단의 찬양 띄워드리면서 찬양의 동산 출발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삶은 즐거운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날마다 노래 부르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더 많이 자라가고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조수아의 찬양이었습니다. 다음 준비한 찬양은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트루바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어떤 그릇에 담겨있든지 김선희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내 삶의 이유라 남궁성옥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예수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입니다. 나의 힘이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클래식 과요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이 흐르는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 준비한 찬양은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노래한 곡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르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생기신 성령님으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처럼 다시 놀라운 생명력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당당한 군사로 힘차게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마른 뼈들 이화 제목화의 찬양으로 띄워드립니다.

우리 다시 기쁨의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시고요. 다음 찬양은 그 이름 예수 김동섭의 찬양 띄워드립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비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이 말씀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힘겹게 다가올 수도 있지만요, 우리의 어떠한 힘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에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주장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시고 선한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심을 믿으면서요,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에 힘쓰고 말씀에 순종하길 힘쓰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KBS 이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1890년 미국에서 한국으로 건너와 평양 선교를 개척한 마펜 목사님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런 경건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다섯 형제는 모두 선교사가 돼 아버지의 뒤를 이었습니다. 훗날 그의 아들은 부모님의 기도에 대해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부모님은 매일 밤 우리 형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나 결단을 해야 할 때 그때 그 기도 소리가 큰 힘과 용기가 됐습니다. 라고 말이죠. 세상의 소리가 가득한 요즘 우리의 기도 소리는 얼마나 들리고 있을까요? 지금 드리는 나의 작은 기도 소리가 누군가를 살리는

0: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의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와! 여름이다!
0: 바닷바람 타고 함께하고
2: 으이치!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3: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4: 출근길에도 함께하고
5: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0: 여기는
4: 여기는
1: 여기는 극동방송 써머.

예루살렘을 두른가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아멘. 시편 125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도움을 구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능한 한 모든 친구들을 찾아가 실망을 하게 된 후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는 거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전자를 택합니다. 그리고 심한 상처를 받고 난 후에야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는 과연 어떤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전자를 택하든 후자를 택하든 결국엔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원칙을 꼭 세웠으면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아랜 후가 아니면 절대로 무언가를 시작하지 않겠다라고 말이죠. 무엇을 시작하든 어떤 일을 만나든 주님께 먼저 아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가장 빠르고 온전한 길은 먼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나에게 닥친 염려와 문제로 너무 힘들어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를 때가 있을 겁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성령님은 당신의 마음과 정신, 혼과 영이 표현하라는 바를 정확히 아시고 그 갈망을 하나님께 전달해 주십니다. 시에스 루이스는 기도에 대한 그의 규칙 중 하나로 가능할 때는 침묵 기도를 하지만 몸이 지쳤거나 다른 면에서 여의치 않을 때는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라고 썼습니다. 이 말의 요점은 말로 옮길 수 없다고 해서 기도를 결코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저 당신의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 앞에 앉아 그분이 들어오시도록 초청하십시오. 당신의 영을 그분께 올려드리십시오.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겁니다. 성령 안에서 교통하기 위해 주님께 나아갑니다. 제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이해하신다는 믿음으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안식합니다.

무더운 여름 땀만 주룩주룩 흘리고 계세요? 아이고 더워. 올여름 극동방송과 떠나는 여름휴가. 시원한 찬양과 즐거움이 있는 곳 극동방송 서머스페셜.

어느 넓은 숲속에 조그만 움막을 지어놓고 혼자 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식사하기 전과 잠자기 전에 꼭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어릴 때 배웠던 그 기도만을 되풀이할 뿐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자신이 기도할 때마다 유리병에 호두를 넣어 기도하는 횟수를 세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호두는 여러 병에 가득 차게 됐는데요. 그는 이 유리병이 하나씩 늘어갈 때마다 만족감을 느끼면서 마음이 거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을 꿨는데요. 그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망치를 가져다가 호두알 하나하나를 깨뜨려보게. 그러자 그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호두알을 깨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호두가 알맹이는 하나도 없이 껍질만 존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네 기도는 이 호두처럼 다 비어있네. 자네는 기도의 횟수와 말은 많이 했지만 마음은 항상 다른 곳에 가 있었네. 기도란 말로 떠드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의 참된 의미를 갖고 있네. 라고 말이죠. 지금 우리는 과연 어떤 기도를 하고 있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눈만 감고 중언부언하고 있진 않나,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며 우리의 감정을 폭발시키고 있진 않나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알맹이가 없는 빈 껍질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겠지요. 하나님 아버지께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나아갈 때, 간절히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아뢸 때, 내 친구 대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때 진정한 하나님과의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횟수와 화려한 수식어가 아닌 우리의 온전한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이렇게 전심으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매 순간순간 더 가까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145편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 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홀먼 헌트가 그린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 그림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돌로 된 아치기, 상아로 덮인 벽돌, 그리고 육중한 나무 문, 그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시지요. 그리고 그림 아래에는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네, 그런데요. 이 그림에는 놀라운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홀먼 헌트가 일부러 무언가를 빼놓고 그리지 않았는데 웬만한 안목과 센스가 아니고서는 그걸 찾아낼 수 없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 이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만이 기억이 나는데요. 이 그림의 비밀은 바로 문에 손잡이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은 안에서만 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아, 정말 그림 속에 놀라운 표현이 있었네요. 예수님은 당신 집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분이 들어오시는 것은 순전히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바로 지금 당신의 마음의 문을 여세요. 네, 이 시간 마음을

활짝 열어 우리 주님께 향기로운 찬송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첫 찬양입니다. 지선님의 주 예수 대문 밖에 찬송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국립합창단의 찬양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날마다 주님과 함께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시편 36편 9절 말씀. 비는 특히 여름철에 잔디와 정원 논밭에 금세 큰 영향을 미친다. 너무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아오던 풍경에 금세 가뭄의 흔적이 나타난다. 푸른 녹음이 빛나는 대신 강렬한 햇볕에 지친 나뭇잎이 버석인다. 농작물은 말라 죽고 꽃은 시든다. 물은 생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생수를 주신다고 말씀하셨다. 삶의 의미와 목적과 영적인 친밀함에 대한 우리의 갈증을 해소해주는 생명수 말이다. 그분의 아버지는 이 생수의 원천이시다. 생명의 샘이 흐르는 곳에는 생명과 축복이 임한다. 우리가 살고 성장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이 샘의 물을 마셔야 한다. 우리에게 영적 가뭄이 찾아오는 것은 대개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시는 원천, 즉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 생명의 샘에서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가져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시편 36편 9절 말씀.

손영주님의 음성으로 나의 사랑 나의 생명 찬송 들으셨습니다. 생명의 근원 생수의 원천이신 우리 주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양이 있어 행복한 시간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요. Man of Praise의 I give all my life to you 영어 찬송 들으시고요. 그레이스 정의 나의 생명 드리니 피아노 연주 찬송 그리고 나이제 주님의 새 생명 서울 모테트 합창단의 찬송 연이와 함께합니다.

네, 신호를 기다릴 때 요즘 그늘막이 곳곳에 있어서 잠시나마 따가운 햇볕을 피할 수 있는데요. 주님의 그늘막에서 쉬면서 그 선하심을 맛보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특히 찬양은 우리 마음을 더 시원케 하죠. 날마다 찬양의 기쁨 누리시길 바라면서 홍순관님의 나무 아래서 찬송 전합니다. 향기로운 찬송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EBC
2: 클래식을 쉽고 재미있게 쉬운 클래식. 안녕하세요. 클래식에 한 걸음 가까워지는 시간 쉬운 클래식. 저는 김아은입니다. 자, 오늘도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혜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3: 네.
2: 교수님, 오늘 저희가 늘 이제 방송 준비를 하면서 네. 미리 주제나 네. 어떤 곡들을 나누게 될지 네, 네. 미리 좀 보내주시잖아요.
3: 네, 그렇죠.
2: 제가 오늘 주제를 보고 네. 울컥했습니다. 오늘 주제 교수님 소개해 주시죠.
3: 네, 오늘 제가 한 PD님께 보내드렸던 주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본 주제를 가지고 괄호치고 제가 하나 더 써드렸어요. 네. 닿지 않는 연락이라고.
2: 세상에.
3: 어떤 느낌을 받으셨을까요?
2: 뭐 늘 그렇듯이 네. 예수님은 늘 저희에게 뭔가 말씀을 하고 계시나 네. 듣지 않는 저의 모습을 네. 좀 떠올리면서 한켠으로 마음도 아프고 왜 그랬을까 네. 하는 반성의 시간도 좀 가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어떤 마음으로 좀 정하셨는지
3: 항상 일상의 어떤 일들을 반추해보면서 하나님의 네. 마음까지

0: 비교를 해보게 되는 그런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족 중에 누군가가 연락이 닿지 않을 때가 가끔 있잖아요. 어떤 네. 상황으로 인해서건 아니면 뭐 의도적이건.
1: 그렇죠.
0: 근데 요즘에는 부모님으로 치면 아이들에게는 위치 추적 앱이 다 있고 혹시라도 위험할까 봐.
1: 네. 그렇죠.
0: 그래서 어디에 있는지 알고는 있으나 아이와 연락이 닿지 않으면 심장이 쿵 내려앉는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겠죠.
1: 네.
0: 일일이 다 알고 계시지만 불러도 대답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알기 때문에 더 마음이 상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고요.
1: 네.
0: 그래서 첫 번째 찬송으로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라는
1: 아멘.
0: 찬송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딸려있는 말씀으로 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물며 짐을 내려놓고 내게 오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귀를 막은 것은 아닌가. 간절히 부르실 때 못 들은 채 하는 건 아닌가. 방황치 말라고 그리고 오라고 하시니 여러분이 찬양과 함께 하나님과 연락을 다시금 열어보는
1: 아멘.
0: 소통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멘. 그러면 이 시간 크룩스의 음성으로 찬송과 함께 듣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0: 아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크룩스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쉬운 클래식 첫 번째 클래식 곡을 만나볼 텐데요.
1: 네.
0: 그래서 오늘 첫 곡은 쇼팽의 곡으로 준비를 해주셨어요.
1: 네.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빗방울 전주곡 우리가 꽤나 익숙하게 들으셨을 수도 있는 곡입니다.
0: 네.
1: 제가 주제를 닿지 않는 연락이라고 잡으면서
0: 네.
1: 그냥 쇼팽이 생각이 났어요. 이 빗방울 전주곡의 배경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쇼팽은 주르주 상드라는 그 당대 유명한 작가와 사랑에 빠집니다. 그래서 두 분이서 요양차 스페인의 마요카 섬으로 가세요.
0: 네.
1: 왜냐하면 주르주 상드는 조금 모성애가 많으신 분이었고요. 쇼팽은 너무나 몸이 아프고 또 이렇게 약간 폐결핵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모두가 조금 회피하는 그런 병이었죠.
0: 네.
1: 마요카에 갔는데 너무 기침을 하시니까 거기 분들이 우리하고 함께 지낼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정말 산속으로 들어가셔서
0: 네.
1: 어느 수도원에 자리를 잡으세요.
0: 어느
1: 날 굉장히 폭우가 쏟아집니다. 그런데 조르주 상드는 함께 먹어야 할 생필품 을 구하러 마차를 타고 시내로 나갔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통에 아마도 마차의 운행이 어려웠겠죠.
0: 네.
1: 쇼팽이 아무리 기다려도 상드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나 혼자 남겨진 건 아닌가. 그 빗방울 소리를 들으면서 고독하고 외로움과 두려움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아노 앞에 앉으세요. 그때 작곡된 곡이
0: 네.
1: 이 빗방울 전주곡인데 쇼팽이 지은 제목은 아닙니다.
0: 아, 그래요?
1: 그런데 여러분 들어보시면 똑똑똑똑 떨어지는 일정한 음계가 있고요. 어느 부분으로 가면 조금 마이너한 부분이 나오면서 뭔가 두려움을 표현하는 듯한 그런 음악이 나옵니다. 쇼팽이 그것을 치고 있을 때 상드가 온몸이 비에 젖은 채로 간신히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곡을 치고 있는 쇼팽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상드의 느낌으로는 아,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 같다라고 감상 모드로
0: 네.
1: 들어가시게 되는 거죠. 연락이 닿지 않았을 때 느꼈을 쇼팽의 두려움 그리고 처음 시작은 조금은 서정적인 듯한 그런 음악 빗방울 전주곡에서 사랑하는 이와 연락이 닿지 않을 때 그의 마음을 대변한 그 음악에서 여러분께서 감정선을 충분히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곡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났어요.
0: 네.
1: 그래서 함께 감상해 보시고
0: 네.
1: 네, 다음 얘기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좋습니다. 마침 저희가 이제 그 이번 주간에
1: 네.
0: 많은 지역에 많은 비가 왔다는 소식을 많이 들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아마 이 감정선에 충분히 이입하실 수 있지 않을까
1: 네.
0: 기대를 해보면서
1: 네.
0: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쇼팽의 빗방울 전주곡 함께 하시죠.

0: 네, 쇼팽의 빗방울 전주곡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1: 네.
0: 뭔가 마지막에 잔잔하게 네. 피아노의 그 뭐랄까 울림으로 마무리되는 구간이
1: 그렇죠. 여운이 남죠.
0: 네, 그러네요. 네.
1: 제가 이번 연주자로 선우 예권 씨의 성당에서 연주하는 버전을 골랐는데 그런 이유는 아마 쇼팽도 이렇게 층고가 높은 데서 그 피아노를 치면서 그 울림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러면 빗소리가 훨씬 크게 느껴졌을 것 같고
0: 네.
1: 자기는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호수에 내가 빠졌는데 내 가슴 위로 차가운 빗방울이 떨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쌍드가 빗방울 소리 같다라고 했을 때

0: 쇼팽은 별로 좋아하진 않았다고 해요. 너무 그 당시의 느낌이 무서웠고 두려웠었기 때문에 빗방울이나 표현하는 그런 음악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1: 단호하셨네요.
0: 안도감이 들었겠죠. 근데
1: 네.
0: 우리가 왜 아이를 잃어버려도 찾으면 그 아이를 찾은 것에 대한 안도감보다 너 어디 갔었니라고 화를 먼저
1: 그쵸.
0: 내잖아요.
1: 맞아요.
0: 아마 그런 감정들이 뒤섞이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곡으로는 말러라는 작곡가의 교향곡 5번 중에서 4악장 제목이 아다지에토인데 아다지에토는 빠르기 말입니다. 우리가 아다지오라는 빠르기 말을 익숙하게 아시는데 매우 느리게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1: 네.
0: 아다지에토는 그것보다는 조금 덜 느리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피디님도 이렇게 학창 시절에 편지 써보셨을까요? 그 세대가 아니시죠?
1: 아니에요. 저희도 많이 써. 저희는 이제 편지라기보다는
0: 네.
1: 예쁜 포스트잇이나
0: 아.
1: 그 어떤 이 접착제 그게 있는 네, 작은
0: 네네.
1: 종이들 있잖아요.
0: 네.
1: 그런 거에다가 이제 편지 써가지고 좋아하는 친구한테 주기도 하고. 네, 괜히 이제 그 친구의 생일이 되면
0: 네.
1: 가장 예쁜 걸 골라서 이제 엽서 같은 거를 썼죠. 네.
0: 엽서도 참 예쁘네요.
1: 그 기억이 있습니다.
0: 네.
1: 네.
0: 어릴 때 저희는 이제 학교에서 시키면 국군 장병 아저씨께 편지를 썼던 기억이
1: 저희도
0: 있고요.
1: 있었어요.
0: 네.
1: 네.
0: 그리고 그때는 어떤 우체통이라는 그런 추억의 아름다운 추억이 있었는데
1: 네.
0: 말러라는 작곡가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쓴다면 보통 작곡가들은 곡을 쓰죠.
1: 그쵸,
0: 그리고
1: 네.
0: 헌정을 합니다. 말러에게는 알마 쉰들러라는 그런 아내가 있었습니다. 알마 쉰들러도 작곡 활동을 하던 사람인데 말러가 결혼을 할때 그런 전제 조건을 내겁니다. 한 집안의 작곡가는 한 사람이어야 된다.
1: 왜요?
0: 나와 평생을 함께 하려면 당신은 작곡을 그만두고
1: 어머.
0: 나의 작곡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 너무 사랑하면 한 집의 아나운서는 하나여야 된다. 그러면 하은 PD님 어떡하실 거예요?
1: 그러면 이게 개인적으로는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고
0: 네.
1: 저는 그 사랑을 포기할 것 같아요.
0: 그리고
1: 저한테 중요한 가치를 뺏으려는 게 사랑인가라는 생각도 들것 같고. 네.
0: 그러면은 콩깍지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알마 쉰들러는 정말 헌신적으로 말러를 보조합니다. 그런데 처음은 그랬을지언정 얼마나 많이 답답했겠어요.
1: 그쵸.
0: 날개를 꺾어버린 거잖아요. 나도 너무나 잘할 수 있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조금 시간이 날때 나도 작곡 활동을 할수 있겠지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말러가 본인이 쉬는 시간에는 귀를 쉬어야 하니까 못하게 하고 본인이 할 때는 본인이 피아노를 써야 하니까 못하게 하고 알마
1: 어머.
0: 쉰들러는 결국 시험에 들었겠죠.
1: 네.
0: 그래서 마음에서 사랑이 떠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버스 떠나고 손은 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1: 네.
0: 말러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알마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이동한 뒤였습니다. 그래서 말러가 이 사악장을 알마 쉰들러를 생각하면서 작곡을 해서 헌정을 해요. 근데 알마 쉰들러는 뭐별 흔들림이 없습니다. 근데
1: 네.
0: 이 사악장의 특징은 관악기가 일절 들어가지 않습니다. 현악기와 하프라는 악기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러면 좀더 애절함을 강조했구나 라는 느낌이 드실 만큼 감상적인 그런 파트입니다. 이 곡이 꽤 깁니다. 그래서 하은 PD님과 마무리 멘트를 하고 요
1: 네.
0: 곡을 들으시면서 오늘 쉬운 클래식을 마무리하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1: 네.
0: 제가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하은 PD님은 어떤 유형의 사람을 싫어하실까요?
1: 제가 좋아하지 않는 유형.
0: 네.
1: 참 여러 가지 유형들이 머릿속에 지나가는데,
0: 네.
1: 저는 개인적으로 앞서서 저희가 그런 대화를 나눠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0: 네.
1: 전 이기적인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0: 그러면 이타적인 사람이어야.
1: 이타적인 사람인데, 네. 그러니까 뭐랄까요? 너무 이타적이면 또 힘들겠지만
0: 그렇죠.
1: 그래도 이기적인 사람과 이타적인 사람 둘을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남을 위해서 조금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좀 곁에 두고 싶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0: 그렇죠.
1: 되네요.
0: 네.
1: 네.
0: 그렇게 여쭤보고 나서 저는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듣지 않는 사람. 네. 자기 얘기를 하려고 듣는 척을 하지만 실상 잘 듣지 않는 사람.
1: 어렵죠.
0: 그래서 그 사람을 결국 피하게 되더라고요. 만남이 줄어들고 일방적으로 들어야만 하는 것은 굉장히 피로감이 크니까요.
1: 그쵸.
0: 그래서 여기서 생각

0: 내 말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조금 듣자라는
1: 아멘.
0: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일방적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겠지만,
1: 네.
0: 그래도 이왕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어떤 길일까에 마음을 두면서 불러도 대답 없는 자녀들 하지 마시고, 저랑 오늘부터는 그래도 들으려 애쓰는 자녀들
1: 아멘.
0: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오늘 그런 감동 전해드리면서 오늘 쉬운 클래식은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지금까지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우리 임소희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안하셨죠? 하늘 편지 이정현입니다. 얼마 전에 경험했던 일입니다. 찬양 집회에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됐는데요. 워낙 많은 분들이 오실 것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회가 시작하기 2시간 전쯤부터 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역시나 많은 분들이 오셨고요. 긴 줄을 서서 30분 동안을 기다린 후에야 집회 장소로 들어가 자리를 잡게 됐는데요. 그런데 꼭 이런 경우가 있죠. 늦게 도착하신 한 분이 계셨는데 마침 저 앞에 좋은 자리가 비어서 그 자리에 그분이 앉게 되신 겁니다.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이런 순간을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오릅니다. 비록 늦었지만 좋은 자리에 앉게 된 것처럼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언제나 선물처럼 주어지는 은혜. 때때로 역전의 순간을 허락하셔서 오직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상황과 참 많이 닮았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 원하시는 은혜의 주님을 이 시간에도 더 가까이 만나시길 소망하며 하늘편지 시작할게요.

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하늘 편지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아, 이번 한 주 어떻게 지나오셨을까요? 이 시간 찬양 들으시며 주님 안에서 참된 힘을 누리시는 그런 시간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하면서, 아, 극동방송 더운 여름을 맞아서 서머 스페셜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 시간도 서머 스페셜로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좋은 찬양들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실 분 계시다면 보내주시면 됩니다. 어디서 무엇 하시며 방송 듣고 계신지 간략하게 적어주시거나, 듣고 싶은 찬양을 신청하실 분 계시다면 제목을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번호 알려드릴게요. 샵 1069 우물정 1069번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라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메시지 주시는 분들 중에 몇 분을 선정해서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예쁜 성경 라스텔라에서 성경책을, 6남매 핸드메이드에서 제작한 예쁜 파우치를, 맛있는 집밥을 간편하게 만들 수 있도록 쿠키지에서 밀키트 선물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면서 오늘은 은혜를 주제로 한 찬양들을 보내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바로 이어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정민성, 존노, 박현수가 찬양합니다.

네, 은혜, 박정호 성가사의 목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하늘편지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문자 메시지로 소통하기 원하시는 분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전송해 주시고요. 오늘은 은혜를 주제로 한 찬양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 6035님 보이지 않으나 소망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라고 고백해 주셨어요. 아멘입니다. 9937님 늘 한결같이 이 시간을 기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으며 예배의 자리에 가지 못해 내가 있는 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함으로 부르짖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셨는데요. 그 소망을 따라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5012님 직장 다녀오고 교회 가서

저 꽃꽂이 도와드리고 이 시간 집에 들어와 교회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듣고 있으니 힘든 것도 잊어버리고 너무 행복합니다 하셨는데요. 와, 바쁘신 와중에도 행복함을 고백하시는 진정 은혜의 토요일을 보내고 계시네요. 5012님이 느끼시는 그 행복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께 전해지게 되길 소망하면서 계속해서 은혜의 찬양 이어드릴게요. 은혜의 힘입니다. 이정림 사모님의 목소리로 함께 하시죠.

서머 스페셜로 함께한 하늘편지 오늘 끝곡으로 장하니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드리며 인사드릴게요. 은혜 가득한 날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늘편지 이정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Delilah then said to Samson, Until now you have been making a fool of me. Tell me how you can be tied. He replied, If you weave the seven braids of my head into the fabric on the loom and tighten it with the pin, I'll become as any other man. Judges chapter 16, verse 13.
3: 델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지를 내게 말하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일곱 가닥을 위선에 섞어 짜면 되리라. 사사기 16장 13절 말씀.
2: 헬로 에브리원 앤 땡큐 포 조이닝 어스 포 잉글리시 바이블 펠로쉽. I'm Changsu Kim, broadcasting on FEBC Mission FM from the nation's capital, Seoul.
3: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창수입니다. 요즘 장마라 비도 자주 내리고 많이 덥죠. 그래도 우리나라엔 그렇게 엄청난 자연재해는 없는 편입니다. 베네수엘라 얼마 전에 그렇게 강력한 지진이 와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많이 났는데도 뉴스에서는 더 이상 많이 다루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망각의 은사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 엄청난 일들이 생기고 조금 있으면 잊혀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일들이 있고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지요. 세상이 복잡해져서인지 요즘 건망증이 심한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눈에 띕니다. 저를 포함해서 말이죠. 자동차에 뭘 두고 온 것 같아서 지하주차장에 내려갔다가 다른 일만 보고 올라오는 경우가 있다든지 지금 뭘 하려다가 막상 전화가 울려서 통화를 하고 났는데 내가 뭘 하려고 그랬지? 이렇게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혹은 누구 이름을 떠올리려고 하는데 그 사람 얼굴만 생각나지 이름은 생각나지 않는 경우가 잦아진 걸 느낍니다. 제가 중증일까요?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죠? 그냥 그렇게 생각할까 봐요. 자, 잉글리시 바보 펠로시 오늘 순서도 역시 찬양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Second chapter of Acts의 찬양입니다. A mighty fortress is our God. 우리말 제목은 내 주는 강한 성이요입니다.

Amen.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Delilah had been trying to find the source of Samson's strength. Delilah가 had been trying, 애를 썼습니다, to find the source of Samson's strength. 삼손의 기운의 원천이 도대체 무엇인지, 삼손의 기운이 어디서 나오는지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After he had lied to her twice, 이미 여기서 he는 삼손인데 삼손이 her, 들릴라에게 두 번이나 거짓말을 했지 않습니까? 들릴라가 이를 알고 희롱했다라고 그랬습니다. She began to be more persistent. 이제 다급해졌어요. 더 집요해졌습니다. 이 들릴라가 말이죠. Samson next lied. 자, 다음번에는 삼손이 어떻게 거짓말을 하는고 하면은 and told her, her 들릴라죠. 들릴라에게 말해줍니다. That 다음과 같이 if she wove his hair, 만약에 들릴라가 his hair, 삼손의 머리가닥, 여기서는 몇 가닥이라고 안 나오는데 우리 성경에 일곱 가닥이 나와요. 일곱 가닥을 들릴라가 배틀에 앉아서 참 배를 짜는데 삼손의 머리카락 일곱 가닥을 빼서 실에 섞어서 짜면 he would become like other men. he 여기서 삼손인데 삼손이 여느 다른 사람처럼 똑같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특이한 힘이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Delilah tried this. 들릴라가 참 이 방법을 또 시도해 봤죠. But Samson was still as strong as ever. 그런데도 삼손은 아직도 여전히 강합니다. 힘이 셉니다. Finally, 마지막으로 Delilah began to cry. 이제 들릴라가 울기 시작합니다. And accused Samson of not loving her. 그리고 삼손을 비난합니다. 뭐라고요?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다고. 거짓말만 한다고 하면서 울지요. She pestered him day after day. She, 여기서 들릴란데 pestered him, 괴롭히고 매일 조릅니다. Day after day, until he finally told her about being a Nazarite. 그러니까 삼손이 마침내 들릴라에게 말해주고 맙니다. 어떤 사실을요? About being a Nazarite. 자기가 나시린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From birth,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And how his hair was a sign of his vow to God. 그리고 자신의 머리는 하나님께 맹세한 게 표시라는 거죠. Delilah sent for the Philistine leaders. 들릴라가 사람을 보내서 블레셋 지도자들을 불러오게 합니다. Had Samson's hair cut off. 그리고 삼손의 머리카락을 자르도록 했어요. And turned him over to the Philistines. 그리고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겼지요. The Philistines chained him. him 여기서 삼손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쇠사슬로 묶습니다. Removed his eyes. 그리고 눈을 빼고 and made him grind in the prison. 그리고 감옥에서 맷돌질을 하게 합니다. Delilah continued with a determination. 자, 집요하죠. 딜라일라가 계속해서 삼손을 다그칩니다. Some time passed. 시간이 좀 흘렀어요. The Philistines had lost interest. 하다 하다 안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흥미를 잃었습니다. And they went away. 그리고 자신의 길들을 떠났어요. Samson continued to want Delilah's love. 그러나 삼손은 계속해서 들릴라의 사랑을 원했습니다. She still intended to give him to his enemies. She, 들릴라죠? Still intended, 아직도 의도하고 있었어요. To give him to his enemies. Him, 여기서 삼손이.

있는데 아직도 삼손을 그의 enemies 적들에게 즉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기려고 의도하고 있었습니다. Perhaps she wanted to be rich. 글쎄요. 뭐 돈을 바라고 부자가 되려고 했는지도 모르지요. However, 그러나 she could not discover his secret. She, 들릴라죠? 들릴라가 his secret, 삼손의 비밀을 discover,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Finally, 마침내 after she had persuaded him, 계속해서 들릴라가 삼손을 조른 끝에 Samson stopped. 삼손이 이제 멈췄죠. Opposing her. 그녀를 반대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멈췄어요. He told her the truth. He, 삼손이에요. 삼손이 들릴라에게 사실을 말해줍니다. A barber shaved off his hair. 그러니까 머리 깎는 사람이 오더니 삼손의 머리카락을 잘랐어요. Then Samson woke up. 자고 있을 때 잘랐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삼손이 깨어났습니다. He went out to escape. 달아나려고 그랬죠. As he had done in the past. 과거에도 그가 붙잡혔을 때 달아난 것처럼 이번에도 달아나려고 했습니다. He did not know that the Lord had left him. 삼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떠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삼손은 머리가 잘린 채로 힘이 없었던 거예요. But sometime after that, 하지만 얼마 시간이 흐르고 나서 his hair grew, 그의 머리는 자랐고 and his strength grew as well. 그의 기운도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 찬양 한 곡 더 들으신 다음 우리 Praying English 이어서 하겠습니다. Lifeway Worship의 찬양입니다. All creatures of our God and King. 우리말 제목은 온 천하 만물 우러러입니다.

praying in English. 네,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영어로 기도드리는 시간입니다. So let's go to God in prayer. Dear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being so

아멘. 자, 그럼 오늘 내용을 제가 번역해드리겠습니다. Dear Heavenly Father, 하늘에 계시는 사랑하는 아버지, thank you for being so kind to us. 우리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시니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t you give us chance after chance to serve you. 정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시니 감사합니다. Even as we test you time and time again, 저희가 반복해서 하나님을 때로는 시험하는데도 Thank you that you did not give up on Samson. 삼손을 포기하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But chose to continue to trust him with extraordinary strength. 정말 엄청난 기운을 주심으로 삼손을 계속해서 믿어주시는 것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your patience and long-suffering attitude toward us. 정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내하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for your many reminders to serve and love you appropriately.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t you give your love and your trust to us freely.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정말 하나님의 우리를 믿어주시는 것을 거저주시니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never abandoning us. 우리를 정말 버리지 않으시니 감사드립니다. We pray all this in Jesus' name.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여러분 오늘도 방송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도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듣기 센 소감, 사연 그리고 기도 제목을 샵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휴대폰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And before we sign off, let's take a look at the two names of people in the Bible. 자, 오늘도 마치기 전에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 이름 두 개 골라서 영어로 연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늘은 구약성경 사사기 12장 13절에 등장하는 이름인데요. 우리말로는 압돈, 그리고 힐렐입니다. 부자지간이에요. 압돈이 아들이고 힐렐이 아버지입니다. 자, 먼저 압돈을 영어로는 Abdon. 한 번 더요. Abdon. A-B-D-O-N. Abdon. 이렇게 연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힐렐입니다. 힐렐. 힐렐. 우리말하고 비슷하죠. 힐렐. 이렇게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Well, everyone, how did you enjoy the show today? Please join us next week as we finish the story of Samson. 다음 시간에는 우리 삼손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Well,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Thank you again for listening to English Bible Fellowship. I'm your host, Chang Soo Kim. 네, 여러분 행복한 주일 보내시고 장마철 더워요. 여러분 시원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저는 토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Goodbye. God bless you.

0: kissed me in the shadow.
1: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7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김영근 목사의 미래목회 성장 리포트입니다. 미래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책으로 175명의 한국교회 리더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도출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박혜성 작가의 내 친구의 모든 점입니다. 두 친구의 시간을 점이라는 키워드로 표현해 아이들에게는 친구를 이해하는 다정한 시선을,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림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KBS 이미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박영나의 함께 행복. 샬롬, 토요일에 인사드립니다. 행복지기 박연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웃으며 춤출 때도 있지만 그 웃음이 지속되지 못하도록 하는 인생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한순간에 춤을 추던 손으로 가슴을 칠 때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웃음은 환경에 따라 상대적 웃음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웃음은 절대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슬픔과 울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6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네,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새 예루살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는 눈물이 없고 웃음만 있는 곳인데요. 이 하나님 나라의 웃음을 우리는 이미 소유하고 살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신지요? 또한 우리는 눈물이 없는 참된 웃음을 웃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우리에게 울음이 있지만 일시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영원한 웃음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며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박영나와 함께 행복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 들려드린 곡은 헤븐 리터즈 워십의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의 박영나의 함께 행복 듣고 계십니다. 박영나의 함께 행복은 매주 토요일과 주일에 여러분 만나고 있어요. 은혜의 찬양들과 말씀, 또 삶의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 행복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준비한 찬양 나눌게요. 먼저 한웅재 음성으로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들으시고요. 이어서 더 라이트 워십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행복, 향기나는 이야기. 향기나는 이야기. 오늘은 권지연 목사님의 말을 위한 시 나누겠습니다. 말하는 것을 모두 생각하되 생각하는 것을 모두 말하지는 마십시오. 적은 말 속에 많은 이해를 담고 알고 있을 때 입을 다무는 사람이 되십시오. 입을 지키는 자는 능력을 보존하지만 무익한 말에는 생명이 새어나갑니다. 군더더기 말은 심판을 받게 되지만 과열되지 않는 혀는 생명 나무입니다. 말이 성급한 사람보다도 바보가 더 희망이 있습니다.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은 어디서나 사랑을 받으며 또 지식을 쌓습니다. 침묵은 대화의 훌륭한 기술인데요. 입보다 더 실수로 잘 열리는 문은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는 혀의 힘에 달려 있습니다. 혀를 다스리는 자가 참으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함께 행복, 향기나는 이야기. 오늘은 권지연 목사님의 말을 위한 시 나누었습니다.

오프닝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말씀 나누었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웃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하며 박영나의 함께 행복,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계속해서 토브러브의 항상 기뻐해요 전해드리면서 저는 물러갈게요. 행복지기 박영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ABC

아름다운 고백. 살람 한 주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름다운 고백의 이기양 목사입니다. 사람의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전도서 12장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준행하는 것이 사람의 근본이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밀한 것을 다 보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잘 관리합니다.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정치와 경제 또 사람들의 가치관, 세상 흐름의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영혼에 평안을 주지 못하고 미래를 책임져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어떤 삶일까 생각해보면서 믿음의 끝을 염합니다. 아마 아름다운 고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바로 오늘도 하나님 옆에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목표를 염하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도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미석의 부릅니다. 내 주의 은혜의 강가로.

아멘.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우리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옷깃을 여미려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서유리 문답 제1문에 보면 사람이 기뻐할 것이 무엇이냐, 다시 말해서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질문이 나오고, 답변에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의리의 근본이요 본질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 다스리고, 또 우리들의 삶의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해서 바르고 또 성실하고 정직하고 덕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아 진리가 내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늘 주의 말씀 안에서 분별력 있고 말씀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말씀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되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고백을 들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제국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부릅니다. 지저 솔라브미.

천사들의 목소리 같습니다. 우리 강주국동방송 어린이합 창단이 불렀던 Jesus Love Me, 예수 사랑하심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그 목요일날 청송에 있는 뭐 교도소에서 예배를 인도할 때에 예배에 참석한 그리 형제들한테 이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의 질문을 드릴 텐데 이 세 가지의 질문을 들으시고 마음에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습니다. 임마누엘은 번역한 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말씀대로 해주신 대로 그 약속, 그 말씀 그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고요. 두 번째로,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행위대로 상급을 주심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 라고 얘기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행위를 보시고 상급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는 삶을 사는데,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행위대로 상급을 주심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사람은 누구나 죽고 죽은 후에는 어떤 사람은 천국,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천국 갈 수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죽어 지옥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반드시 사람은 죽고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그가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주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누가 뭐라 그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면 믿음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믿음을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을 하자 어떤 한 수용자가 아버지 제재 용서해 주세요 큰 소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소리가 크니까 다른 수용자들이 보면서 눈치를 주면서 야 조용히 해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이랬습니다. 그만 냅둬라. 그분이 이 세 가지 질문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으니까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데 우리 언니 형제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께서 내 행위대로 상급을 주시고 내가 죽어서 천국과 지옥 가는다는 그 사실을 믿고 정말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은혜 사모하느냐 나는 저 형제님이 복되다고 봅니다 라고 했더니 어떤 형제는 그냥 훌쩍훌쩍 울더라고요. 이 방송 듣고 계시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우리 행위대로 상급을 주신 하나님을 의존합니까? 나는 죽어서 천국 가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은수가 부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죠. 우리는 늘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고 내 행위를 지켜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이 땅에서 언제 생명이 끝나는 순간인지 모르지만 죽어 천국 간다는 거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게 무엇인가 늘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나에게 잘못을 하고 내가 그로 인해 상처를 입고 아프고 고통스러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구하고 정말 상실하고 인격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때 우리는 그를 십자가 보혈로 바라보면서 그가 나에게 주었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함께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기 위해 서로 돕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해 봅니다. 저는 교정사고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범죄의 늪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들이 잘났다고 하는 사람 많이 봅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 아픕니다. 아버지요, 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허물을 깨닫고 믿음의 반석에 서서 진리 안에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지금 영적으로 사사기 시대를 합니다. 전부 다 자기 소견대로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지혜요, 그것이 은혜라고 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고 영원 사랑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강성욱 부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은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소중한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생명을 다하는 그 순간에 천국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사랑하고 품고 그들에게 천국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간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들의 삶의 내용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삶이 이런 삶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삶,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봅니다. 그 똥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 배저출이 부릅니다. 나 주위에 살리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 건강 조심하세요.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펴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부산을 덮는 새로운 파도가 온다. 청년과 다음 세대를 살리는 뉴웨이브 처치와 함께 만들어가는 청춘신앙 토크쇼 It's Nuwave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It's Nuwave 청취자 여러분, 뉴웨이브 처치의 박근주 목사입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덧 1년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많은 교회들이 여름 사역을 준비하실 텐데요. 밤새 울며 뜨겁게 기도했던 수련회의 추억이나 또 어린 시절 너무나 즐겁고 기다려왔던 여름 성경 학교는 여전히 우리의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저 좋은 추억으로만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그때 우리 마음에 심겨졌던 기도의 씨앗을 통해 또 예배의 씨앗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을 가장 선한 길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어제의 은혜는 추억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오늘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늘 It's Nuwave는 여름 사역에 대한 다채롭고 즐거운 추억들과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찬양 한 곡 드리고 It's Nuwave 여름 사역 특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Deep Down in My Heart.

0: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뉴웨이브 처치의 김동현 형제입니다.
2: 안녕하세요. 뉴웨이브 처치의 배민우 형제입니다.
0: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많은 교회에서 또 여름 사역이 시작이 될 텐데요. 여름 사역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1: 저는 이제 대학교 때 이제 농활이라고 이제 농촌 봉사 활동이라고 하잖아요.
0: 그렇죠.
1: 저희 교회는 이제 의령에 있는 더감교회 가가지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 만나 뵙고 재롱도 떨고
0: 네.
1: 또 마사지도 해드리고 또 이제 노동팀이라고 해가지고 예.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 집을 보수하는
0: 네.
1: 이제 그런 사역들을 했었는데
0: 네.
1: 그때 이제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대학교 우리 청년들이랑
0: 네.
1: 그때 제일 깊게 친해지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1: 맞습니다.
0: 예, 함께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또 뜨겁게 기도하고
1: 맞습니다. 예,
0: 예.
1: 그래가지고 그 막 수박 같이 해 먹고
0: 예.
1: 또 강가에서 이제 물놀이 하고
0: 맞아요, 맞아요.
1: 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도 이제 몇 번 가면 이제 저희 얼굴들을 기억을 하세요.
0: 예.
1: 이제 가면은 막 누구 누구야 왔냐 이렇게 해주시고
0: 예.
1: 또 이렇게 막 그 사복음
0: 사역리
1: 사역리라고 해가지고 이제 예. 복음을 이제 그림으로 이제 쉽게 설명해드리고 이런 걸 했는데 그게 너무 기억에 남습니다.
0: 그죠. 네. 마지막 날에 이렇게 어르신들 다 마을별로 교회로 초대해서
1: 네.
0: 마을 잔치 했었던 게
1: 네, 와요 축제였나?
0: 와요 와요
1: 네네네.
0: 와요 마을이었거든요.
1: 아 맞아요. 아, 네. 네. 그래서 와요 이렇게 어서 와요 해가지고
0: 아~ 네.
1: 막 저희 춤도 쳐드리고
0: 네.
1: 노래도 불러드리고 네. 어르신들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0: 우리 이제 복음 전하고 다 안아드리고 이렇게 축복합니다. 아, 우시는 네. 분들도 많고
1: 맞아요.
0: 예. 아, 네. 네. 기억이 납니다. 저도 우리 배민우 집사님은 여름 사역.
2: 뭐 일단 여름 사역하면은 뭐 여름 선교학교나 수련회도 있는데
0: 네.
2: 저한테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 저희 학교가 이제 기독교 대학교였어요.
0: 네.
2: 방학 때마다 4년 중에 한 번은 학교에서 주최하는 수련회를
0: 와우.
2: 미랄 훈련이라는 훈련에 갔어야 됐어요.
0: 네네네.
2: 가서 예배도 드리지만
0: 네.
2: 새벽 기도도 해야 되고.
0: 예. 평소에 안 하던.
2: 네, 안 하던.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뭐
0: 네,
2: 낭독회 같은 거를 같이 읽는 거를 막 하고
0: 네.
2: 그리고 뭐 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0: 예.
2: 잡초를 베더라고요.
1: 잡초를 베요?
2: 네.
0: 무료 노동.
2: 네. 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심지어 그때는 핸드폰 이런 것도 다 뺏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0: 오.
2: 그래서 종을 치면은 밥 먹으러 가고
0: 약간 중세 네.
2: 땡땡
1: 수도원 아닌가요? 수도.
2: 아, 밥 먹는 시간인가 보다. 오. 밥 먹으러 가고
0: 예.
2: 뭐 그랬던 기억이 좀 납니다.
0: 야, 근데 또 우리 대학 시절에 어떤 수련회 하면은 또 이제 우리 청춘이다 보니까
1: 그렇죠. 예.
0: 그렇지 않습니까?
1: 네.
0: 우리 형제 자매들의 그 주님만 바라보지 않는 열정.
2: 주님을 바라보다 그 시선에 있는 거죠.
1: 좋다.
0: 동일 선상에
2: 네. 네. 네. 이렇게 곁눈질로 이렇게
0: 네. 네. 주님을 보다 보니 눈에 띄는 형제 자매가 이제
2: 네. 네. 네.
1: 잠을 안 자더라고요.
0: 잠을 안 잔다고.
2: 네. 그렇죠, 그렇죠.
0: 네. 아, 그렇지.
1: 네. 네.
0: 수련회 마지막 날 밤은 그죠.
1: 그렇죠.
0: 거의 뭐 네.
1: 한두 명씩 없어지고.
0: 예. 네. 네.
1: 저 멀리 밭에서 보면은
2: 신방하잖아요. 자체 신방.
1: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예. 네.
0: 또 그렇게 많이 그죠?
1: 네.
0: 교제하고 헤어지고 교회를 떠나고
1: 맞습니다.
2: 저는 3시간 동안 싸우는 커플도 봤습니다.
1: 아,
2: 수련회 때.
1: 아, 수련회 때. 네.
0: 수련회 때.
1: 야. 심지어.
2: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커플들의 싸움 소리를 들으면서 지금 내가 수련을 하고 있는 거구나.
0: 네. 아, 저는 좀 바라기를 그 좀 이런 썸띵이 교회에서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2: 아,
0: 지금 요즘 그쵸. 그죠. 결혼을 안 하려고요.
2: 아,
0: 출산율이 문제가 아니라,
2: 네. 맞아요.
0: 예, 결혼 자체에 대한 어떤 열정이 별로 없는. 야, 이게 참 큰일이.
1: 결혼하면 너무 좋은데 이걸 왜 안 하려고?
0: 또. 우리 또 한때 비혼주의.
2: 아, 그렇죠. 비혼주의.
0: 민우 형제님.
1: 예, 예.
0: 지금은 그죠. 하나의 아버지.
2: 네.
0: 예, 왜 그럴까요? 왜 비혼주의?
2: 일단은 좀 지쳐서 그런 것도 있고, 뭔가 새로운 시도하는 게 좀 이제 거절당하는 뭐 그런 마음도 있을 거고. 아,
0: 거절감. 사실 좀 약간 문턱이 많이 높아진
2: 아, 그렇죠.
0: 그래도 느낌이.
2: 크리스천이라면 사실 현실에서 보는 조건들의 플러스 크리스천이 더 하다 보니까
0: 네.
2: 조건의 조건이 하다 보니까 더 어렵죠 사실.
0: 아. 이거는 그 사실 좀 위험한 질문일 수 있겠지만
1: 예.
0: 형제 탓일까요 자매 탓일까요?
1: 자매 탓입니다. 드라마가 다 망쳐놨어요.
2: 네, 저도 동의합니다.
1: 왜냐하면 여기 형제밖에 없거든요. 네.
2: 이게 만약에 이게 불만이 있으시면 저희 교회 분들은 게스트로 예. 한번 나와주시면 발언권을 드리겠다.
1: 눈이 너무 높아요. 자매들.
2: 아, 그럼요.
0: 자매들 눈이 높다.

0: 알겠습니다.
1: 맞습니다.
0: 뭐 자매들 입장에서도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2: 뭐 많겠지만. 네.
1: 뭐 이게 스피커가 없다 보니까.
0: 예. 예. 예. 여러분 전적으로 우리 두 분의 견해 사견임을 예. 밝힙니다. 극동 방송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 우리 청취자분들도 지금 머릿속에 생각나시는 여름 사역에 대한 추억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름 사역 중 있었던 재밌었던 추억들과 또 감동적인 에피소드들을 함께 나눠보면서 다가오는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찬양들이 와서 이츠 뉴웨이브 여름 사역 특집 시작합니다. 피아월심 실로암.
3: 여러분 준비됐죠? 준비됐죠? 마지막입니다.

0: 사연 드리고 왔습니다. 자, 우리 먼저 여름 사역의 사실 대표 주자. 이거 없이는 우리 한국 교회 여름 사역을 논할 수 없다. 뭘까요?
1: 여름 성경학교.
0: 정답입니다. 야. 여름 성경학교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이야기 나눠 볼 텐데요. 자, 여름 성경학교 하면 생각나는 게 있다면.
1: 저는 사실 여름 성경학교를 참여자 입장에서는 참여해 본 적이 없고.
0: 왜 그렇습니까?
1: 이게 보통 이제 좀 어린 친구들도 그렇죠. 하죠. 저는 이제 좀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 지는 이제 고등학교 이후부터라서 했는데, 근데 이제 제가 교사 자격으로 이제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는 진행을 해본 적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달란트 잔치나.
0: 아, 그렇죠.
1: 이제 셋째 날인가 항상 이제 물놀이.
0: 물놀이 하죠. 아,
1: 주차장에다가 이제 그 워터파크 열어가지고 만들어서. 이제 막 애들 놀아주는데.
2: 네. 잘 사는.
0: 아, 여기는 아, 그래요? 이 교회는 땅이 좀 있는 교회였어요.
1: 아, 네.
0: 주차장이 넓은 교회.
1: 맞아요. 네, 주차장 싹 비워가지고 워터파크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보면은 선생님들이 더 즐거워요. 애들보다 이제 선생님들이 더 즐겁게 이제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0: 사역을 핑계로.
1: 네. 네. 네.
0: 우리 민우 집사님은 예, 여름 사역, 여름 성경학교.
2: 저는 두 개 다 이제 참여를 해봤는데
0: 네.
2: 어렸을 때 여름 성경학교를 홍보하기 위해 저희는 항상 가판대 같은 거를 초등학교 앞에다가 세워놨어요.
0: 아~
2: 퇴근하는 아이들을 유혹을 하는 거죠. 아하. 교회 오면은
0: 예.
2: 이거 준다. 예. 그 당시에는 뭐 시계 막 이런 거.
0: 이거 통했는데 옛날에 그죠?
2: 네, 통했어요. 네. 그래서 나 이거 가지고 싶다.
0: 네.
2: 그러면 이제 번호 받아가지고
0: 네.
2: 이제 그 여름 성경학교나 전화를 이제 선생님들이 돌리죠.
0: 예.
2: 근데 저도 교회를 다니지만 다른 교회의 그 가판대를 보니까 너무 가지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전화번호를
0: 예, 안 믿는 척하면서.
2: 네. 그래서 완전 범죄를 꿈꿨으나
0: 네. 네.
2: 주일날 아침에 거기 전화를 왔는데 어머니가 네. 이제 전화를 받은 거예요.
0: 아하, 아하.
2: 그래가지고 아쉽게
0: 예.
2: 상품은 제가 받지 못했어요.
0: 받고. 아, 아쉬웠겠다.
1: 근데 그 친구들이 참 순수했던 것 같습니다.
0: 그 시절, 그죠? 네.
1: 그런 선물로도 교회로 올 수 있다는 게
0: 요즘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1: 지금으로선 조금
0: 예.
2: 최소 아이패드는 딱 해야지.
0: 오, 맞아.
1: 그러니까요.
2: 야. 이 결핍이 좀 필요합니다.
0: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1: 결핍.
0: 결핍. 네. 조금 더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보자면
1: 네.
0: 저희 때는 라 때는
1: 네.
0: 여름 성경학교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우리 선생님이 삐에로 분장을 하세요.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 많이 예,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공감하실 텐데 선생님이 삐에로 분장을 하고 또 풍선을 이렇게 나눠준 팀이 있고요.
2: 아~
0: 이렇게 등에 큰 북을
2: 아~
0: 짊어지고 모르죠.
2: 저 알아요.
0: 모르죠, 모르죠.
2: 네, 네. 이렇게 발 이렇게 하면은 막
0: 발을 앞으로 탁 하면은 쿵쿵 이렇게 합니다.
1: 아,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요?
0: 네. 네.
2: 약간 서커스 광고하는 것처럼 네.
0: 아~ 네. 그 큰 북을 등에 지고
1: 네.
0: 그게 이제 줄이 발에 연결돼 있어요.
1: 우와.
0: 그래서 발을 앞으로 탁 차면은 북이 쳐져요.
1: 와.
0: 그렇게 해서 동네를
1: 네.
0: 한 바퀴를 다 같이 도는
1: 동네로
0: 거예요. 동네를 돌아요. 완전 오프라인.
1: 와.
0: 이게 어떻게 되냐면 네. 처음에 한 4, 50명 이렇게 출발을 하잖아요.
1: 네.
0: 막 북을 치면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찬양 부르면서 와. 이렇게 여름 성경 학교 합니다 하면서 사탕도 나눠주고 풍선도 나눠주고 하거든요.
1: 네.

0: 바퀴 돌고 교회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예, 바로 여름방학 양주 시작. 그런데 그때는
1: 아, 피리 부는
0: 한 바퀴
1: 사나이처럼.
0: 돌면 300명.
1: 에?
0: 온 동네 애들이
1: 와.
0: 300명 한 바퀴 돌면 300명.
1: 와,
0: 그렇게
1: 대박이다.
0: 해서 바로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을 했어요.
1: 와, 진짜 낭만 있습니다.
0: 진짜 낭만.
1: 이야.
0: 어머니들이 더 좋아하세요. 교회 가러. 그리고 이게 오면은 그 명찰 만들잖아요.
1: 네.
0: 그럼 명찰 뒤에 이제 스티커 붙이는 칸이 있었습니다.
1: 예.
0: 그러면 이제 출석을 유도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상식을 또 하고.
1: 아,
0: 그게 먹혔어.
1: 네, 맞아요.
0: 그게 그때는 통했어요.
1: 와, 좀 충격적입니다, 진짜.
0: 아, 진짜로?
2: 네. 워터파크 뭐 이런 얘기하고 있으니.
0: 아, 그러니까.
1: 저희 300만 모으려면 엄청난 노력이
0: 동네
1: 필요한데.
0: 한 바퀴 돌면.
1: 야.
0: 한 시간 이렇게 돌거든요. 쭉 이렇게 돌고 오면은 진짜 피리 부는 사나이처럼 행렬이 애들이 따라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리고 교회로 쏙 들어와서 바로 예, 개회 예배 시작.
1: 아, 지금은 그렇게 하면 어떻게
0: 그러면 이제 납치 신고.
1: 납치 신고.
2: 그 중간에 이제 경찰이 와서
1: 아 제재당하고.
2: 예.
0: 아 이게 예. 시대가 확실히 예.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1: 예.
0: 자,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을 해서 보통 여름 성경학교 2박 3일 하지 않습니까?
2: 네. 아, 그렇죠.
0: 그죠. 어떤 시간이 제일 좋으셨어요?
2: 저희는 제가 다니던 교회는 달란트 시장을 하진 않았어요. 달란트 시장은 따로 하고 경품을 항상 줬었거든요. 근데 이제 경품을 풍선에다가
0: 네.
2: 그 당시 2002 월드컵 때였거든요.
0: 오.
2: 근데 2002 월드컵 그 공인구 피보노바.
0: 네네네.
2: 그거를 딱 해놓고 그럼 이제 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은 그거 가지고 싶어서 온단 말이에요.
0: 예, 눈이 돌아갑니다. 네.
2: 그래서 그 풍선을 여러 개 붙인 다음에 네. 거기 사이에 아무거나 하나를 거기다가 그 쪽지를 숨겨놓는 거예요.
0: 네.
2: 그 다트를 던져서 풍선 터트리면은 그 나오는 상품을 줬는데
0: 예.
2: 피버노버는 끝까지 남아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0: 안 줬구나.
2: 네.
1: 아, 혹시 조작이 혹시
2: 됐어요? 그거는 근데 저도 모르죠. 저도 참여자의 입장이었으니까.
0: 전도 축제 때 다시 등장했다.
1: 아, 그렇게 이렇게.
2: 근데 제 기억으로는 2002년이었잖아요. 예. 2003년까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1: 야.
0: 아, 뭐 교회 재정이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1: 아,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
2: 아, 개척교회였거든요.
0: 예. 그리고 우리 이제 여름철 가면 항상 상품.
2: 아, 그렇죠. 아,
1: 중요한 거 같습니다.
0: 특히 예. 우리 어릴수록
1: 네.
0: 우리 초등부 사역은 그죠.
1: 네.
0: 맛있는 간식과 또 다채로운 선물. 이면 예수님도 만날 수 있다.
2: 사실 간식도 거창한 거 말고 그냥 떡볶이.
0: 맞아요. 아,
2: 김밥 요 정도면은
0: 예. 간식 생각나는 거 뭐 있으세요?
2: 아, 저는 여름 사역 때는 아닌데 크리스마스 때였는데 칠면 조고기를
0: 네. 실제로
2: 예, 네, 실제로.
0: 와, 좀 아스만하면 약간 서양식
1: 진짜.
2: 예, 약간 한 권사님이 예. 약간 그런 거를 좀 좋아하시는 분이어서
0: 예.
2: 칠면조를
0: 이야 네. 칠면조
1: 특이한데요.
0: 약간 네. 아메리칸 네. 스타일.
2: 와, 좀 기억에 네. 남습니다.
0: 저희는 뭐 치킨만 시켜줘도 뭐 한 장.
1: 맞아요.
0: 여름 사 우리 여름 성경학교 저는 뭐가 기억에 남냐면 반별 모임 있잖아요. 그럼 네. 간식 시간에 그거 혹시 기억나세요? 은쟁반 널 따라.
1: 아~
2: 오봉 아 오봉.
0: 오봉.
1: 그 꽃무늬 있고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0: 꽃무늬 있고
1: 네.
0: 은색.
1: 아, 그 진짜.
0: 약간 알루미늄으로
1: 네, 맞아요.
0: 만든 그 은쟁반에다가. 네. 수박을 한그 이렇게 썰어가지고 그걸 또 막 미친 듯이 먹고
1: 네.
0: 그래서 수박 향이 나면 저 여름 사역이 여름
1: 아~
0: 어린 시절 생각이 나고 예. 여기서 저희는 잠시 찬양 드리고 오겠습니다. 삼순 가족입니다. 천국은 마치

0: 여러분은 FM 93.3MHz 부산 극동방송과 뉴웨이브 처치가 함께 제작하는 It's New Wave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1: 저는 또 이제 여름 성경학교에서 항상 인연극을 했었던 것 같아요.
0: 네.
1: 저도 이제 저는 이제 교사로서 이제 항상 인연극 이거 그 연기를 좀 하고 했던 기억이 나고 네. 애들이 진짜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0: 네. 네.
1: 막 예수님 나오면 예수님한테 막 말 거는 친구들도 있고
0: 네. 네,
1: 되게 애들이 그런 건 좋아하더라고요.
0: 어허.
1: 좀 재밌었던 거 기억이 있습니다.
0: 와우 네. 좋다.
2: 저는 인형극 할 때 울었습니다.
0: 아 진짜로?
2: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였는데 네. 모세의 떨기나무
0: 네네네.
2: 장면이었어요. 네. 근데 제 이름이 모세였으니까 목사님이 아, 네. 모세야 하는데 제가 네. 자다 깨가지고 하자마요
0: 뭐라고
2: 하지마요를
0: 하자마요
2: 혓바닥이 짧으니까 하자마요
0: 오.
2: 그래도 그때 옆에 계셨던 권사님이 네. 지금 결혼했잖아요.
0: 네네.
2: 하자마요 이러면서 놀리세요. 아직.
0: 아 계속 아직도 네.
2: 아직도
1: 너무 귀여우셨나 보다 그때. 네.
0: 그러니까
2: 저에게는 이 수치스러운
0: 그렇고 저는 네. 어린 시절에 네. 저는 국민학교 세대잖아요.
2: 아,
0: 국민학교. 네. 네. 첫날 저녁에 인형극 했었어요.
2: 아, 네. 네.
0: 그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2: 아.
0: 와, 그 지옥 가지 않습니까? 아, 부자가.
2: 아, 네. 네.
0: 그 부자가 막 소리 지른 거 그때 이제 인형극을 하셨던 전도사님이 네. 좀 잘하셨어요. 굉장히 리얼하게 비명을 지르는데 지옥불 뜨거운 그걸 이제 비명을 지르시는데 그 비명 소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2: 아.
0: 그때 당시에 느꼈던 게 절대 지옥은 가면 안 되겠다.
2: 충격요법이
0: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네. 불에서 막 이제 타면서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데 네. 그 비명 소리가 잊혀지질 않아요.
1: 와 어릴 때 그런 걸 하는 경험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네요.
0: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1: 네. 이게 아직도 네. 기억이 날 정도면.
0: 어 진짜 생각. 그때 네. 저는 어떤 지옥에 대한 개념을 그때 배웠던 것 같아요.
2: 와.
0: 아 지옥은 정말 그 표현을 잘하셨어요. 고통스럽게. 그죠?
2: 네.
0: 근데 요즘 같으면
1: 어떨까? 영상으로
0: 영상
1: 보통 예
0: 예.
2: 어 요즘에 예 제가 경험했던 거 아니고 제 친구가 경험을 했던 건데 천국 체험하고 지옥 체험을 하게끔 한다고 하더라고요.
0: 와우.
2: 그래서 천국은 완전 뭐 쿠키 막 맛있는 거 막 케이크
0: 약간 동화같이
2: 이렇게 해놓고 지옥은 한 여름에 에어컨도 안 틀고 막 완전 뜨겁게 하고 막 그렇게 극단적으로 했다고는 하더라고요.
0: 네, 약간 현대화된 네. 지옥. 예, 아 요즘 지옥 이렇게 살벌하게 표현하면
2: 그렇죠.
0: 전화 올 것 같은데.
1: 네. 아 너무 공포 분위기.
0: 우리, 네, 우리의 상처 받으면.
2: 사실 지옥은 상처 받아야 되거든요. 사실.
0: 아 맞습니다. 저 좀 상처 받아야 되는 생각. 좀 충격을 받아야 돼. 그죠? 네,
2: 무서워서라도 예수님 믿어야겠다.
1: 아 그러니까. 네.
0: 어, 그러니까.
1: 맞습니다.
0: 근데 이게 확실히 네. 그 집단 분위기가 형성이 되잖아요. 딱.
2: 아, 그렇게. 아니,
0: 와 그게 아 이게 무시는 못한다. 저는 기억에 남는 게 그 시절 사실 저희 때는 뭐 교회 악기도 변변찮았거든요. 피아노 한 대. 뭐 올간.
2: 올간.
0: 예. 그런데도 그 저녁 집회 때 찬양이 그렇게 뜨거웠습니다.
2: 아.

0: 애들이 막 이렇게 발을 구르면서 어. 왜 장의자 옛날 장의자 생각하시면 아, 네. 그 발 얻는 그 길다란 네. 나무 네. 예 받침대가 있습니다. 네, 네. 그걸 발로 막 이렇게 막 어. 신나게 구르면서 어 그때 기억나는 찬양이 아름다운 마음도 아. 그다음에 또 해 뜨는 데부터 네.
1: 아 맞아요
0: 예예예 예, 예.
2: 떼창을 부르죠 이제
0: 오, 애들이요 막 정말 막 지붕이 떠나가라 찬양을 부르는데 그게 기억이 나요. 저도 엄청 열심히 찬양했던 기억이 나고 혹시 기억에 남는 그 시절 찬양 있습니까?
1: 기뻐하며 왕께
0: 기뻐하며
1: 나의 창조 나의 아~ 창조자 예. 나의 창조자 뭐 그런 것도 있었고
0: 예.
1: 근데 저는 여름성경학교 때 부르는 교가라고 예. 여름성경학교 교가라는 제목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0: 오 이건 나도 처음 들어보는데.
2: 저도.
1: 그래서 저 몇 번 주변 사람들한테 이 네. 찬양 기억하냐고 물어봤는데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저 주변에 하수 모르니까 저 이단 다니는 줄 알았어요.
0: 제가 봤을 때 우리 감리교 출신이잖아요. 네. 그죠? 이게 약간 교단 맞아, 찬양이 좀, 예. 좀 다른 것.
1: 찬양 멜로디가 옛날 느낌이긴 해요. 뭐 흰 구름 뭉게 뭉게 비는 안에 이런
0: 나는 이런 게 너무 신기해. 나는 한 번씩 우리 성도님들 만날 때 그 네. 청년들 있잖아요. 왜 네. 교가를 기억한다는 초등학교.
2: 아 저도 중학교 교가
0: 기억나세요?
1: 저는 여름 성경교 교과만 기억나요.
0: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여름 성경학교 교과.
2: 저는 사실 아이들 찬양 인도자였는데 네. 기억이 전혀 안 나요.
0: 찬양 인도를 했는데 나는 기억이 없다.
1: 성령에 취해서 하셨구나.
2: 아, 네. 취해가지고 아. 율동도 제가 하고 이랬는데 아, 저는 사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 찬양에 있어서.
0: 혹시 네. 그거 하셨어요? 식사 성구.
2: 아, 아, 밥 먹기 전에.
0: 밥 먹기 전에 네네네. 식사 성구 했죠, 했죠.
1: 저는 네. 그래서 밥을 안 먹었습니다.
2: 아, 외울 바에는.
1: 왜 외울 바에는 난 굶겠다.
0: 어, 난 금식이다.
1: 네. 네.
2: 어, 대단하신데요.
0: 아, 저도 기억납니다. 저 식사 이 틀리면 아. 이게 뭐냐면 수치심. 계속 빠꾸.
2: 맞습니다.
1: 네. 또 단체로 아. 하면은 또 나 때문에 못 먹으면 또 그렇죠.
0: 그러니까 이게 와, 저 이 살벌한 그 분위기가
1: 스파르타 했네요 그 당시. 네.
0: 기억이 나요. 자, 우리 잠시 찬양 들고 오겠습니다. 티키타카 미니스트리입니다. 손을 높이 들고.

0: 자, 우리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자, 이제는 우리의 유년 시절이 아니라 우리가 교사가 되어서, 사역자가 되어서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섬겨본 추억을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억나요? 많이 섬겨보셨을 것 같은데, 그죠? 본인들 경력 한번 소개해 주시죠.
1: 저는 아동부. 네. 아동부를 좀 오랫동안 했고 또 중고등부도 좀 오랫동안 했습니다. 음흠. 그래서 보통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를 할 때 보통 디렉터를 했었습니다.
0: 아, 주도적으로 또.
1: 네, 주도적으로 했었습니다. 예.
2: 저는 이제 사실 군대 전역하고 나서 네.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어떤 형님이 저를 손목을 잡아가지고 네. 유치부 데리고 가서 네. 사인을 하라 해가지고 사인을 네. 했는데 그 교사 이제 시작하는 그런 거더라고요. 네.
0: 그 형님 실명 한번 언급해 주세요.
2: 김도원 형제라고.
0: 제가 아는 분인데.
2: 그분이 사실은 네. 그분이 이제 유치부를 섬기고 계셨는데 자기 대타를
1: 아, 그 거의 강제 계약
2: 그러니까 저 강제로 해가지고 그때부터 5년 동안 섬겼습니다. 아 근데 지금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린 아이를 진짜 싫어하고요. 아 근데 진짜 그 섬기면서 네. 진짜 좀 훈련이 많이 됐고 오히려 저는 더 섬기지 못해서 좀 후회스러운 게 네. 아이들이 너무 좀 싫어하다 보니까 좀 이 교사 이제 공과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예, 예. 좀 피하고 대부분 이제 제가 게임 놀이 선생님 그런 걸로 이제 많이 섬겼는데 근데 지금 이제 아이 임신을 이제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아 제가 한 건 아니고 저희 그 아내 되는 집사님이 했는데
0: 다 알아듣어요. 청취자분들 그 정도
1: 뭐 그 정도로 수준이 낮진 않거든요.
2: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녀에 대한 뭔가 교육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데 이제 아 그때 좀 더 섬겨볼 걸. 오. 아 그때 좀 더 열심히 그렇죠. 애들 가르쳐 볼 걸.
0: 그렇죠, 그렇죠.
2: 후회가 좀 남는 거예요, 갑자기. 네. 아 그래서 아 역시 이게 그때 그때마다 순종하는 게 나한테 좋은 거구나. 이런 걸 요새 좀 많이 깨닫고 있고. 또 이제 유치부 섬기면서 네. 진짜 이 아이들이 좀 저를 힘들게 하는 아이들이 좀 있었어요.
0: 아 어떤 유형이?
2: 이게 좀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
0: 실명 언급해도 괜찮습니다.
2: 그 한 번은 이제 남자 아이인데 네. 아 너무 고집이 세고 저는 남자인데. 그때 알았어요. 아 인간은 죄인이고
0: 죄인이다.
2: 진짜 성악설이 맞다. 저 이제 계속 도망가고 쫓아다니고 또 한 번은 여자 선생님 머리카락을 한번 가위로 잘랐어요. 그리고 너무 제가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0: 살려뒀습니까?
2: 아 근데 이제 제가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냥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부모님이 엄청 혼내시긴 했는데
0: 다행이네요.
2: 예. 와 쉽지 않더라고요. 와
0: 예. 바로 십자가 체험.
2: 진짜. 예. 마음속으로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네. 진짜 그럴 때는 정말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난감하기도 하고
1: 저 비슷한 경험이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너무 말을 안 들어서 네네. 엎드려 뻗쳐 이렇게 시켰어요. 오호, 오호. 두 명이었거든요. 네. 둘이 형제예요. 네네. 이 두 분의 부모님이 무도가 집안이세요.
0: 오
1: 무도가 집안 예. 택견
0: 택견 예.
1: 엎드려
0: 이크
1: 엎드려 뻗쳐 하면은 예. 엎드려 뻗치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예. 보통 하는 게 있잖아요. 예. 원사폭격을 하는 거예요.
2: 원사폭격이 뭐죠?
1: 손을 안 짚고 머리로
0: 머리 박아
1: 네. 머리 박아. 제가 오히려 당황을 해가지고
0: 학생이
1: 초등학생이
0: 초등학생이 이 집안 분위기가 나오는 거예요.
1: 내가 미안하다고. 그랬던 좀 재미난 기억이 좀 나네요.
0: 예. 오죽했으면 부모님 오죽했으면 그죠.
1: 얼마 전에 봤는데 사람 됐더라고요.
0: 그때 그 덕분에 그죠.
1: 네.
0: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제가 이제 첫 사역지에 이제 전도사 임명을 받고 네.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를 했어요. 했는데 와 이게 처음 하다 보니까 긴장이 돼가지고 밥을 못 먹는 거예요. 그 정도. 그래서 첫째 날 이제 그 주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주일에 이제 시작을 하고 그 무슨 시간이 있었냐면 우리 수영하러 가자. 광안리에 왔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요. 그래서 어차피 물에 들어가면 똑같다. 애들을 이제 물에 풀어놓고 수영을 했습니다. 물놀이를 하는데 아이들 입술이 파래지는 거예요.
2: 그렇죠.
0: 시베리아 한류가 내려와가지고 물이

0: 얼음장같이 찬 야, 거예요. 네. 애들 막 몸을 덜덜 떨고요. 그래가지고 야 이러다가 누가 하면 총 보내겠다 싶어가지고 와 폭우를 뚫고 이제 물놀이를 했는데 안 되는 거야. 안 돼가지고 또 애들이 씻겨야 되는데 그 제가 이제 생각 잘못했던 게 첫 사역이다 보니까 얼마나 손이 가는지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몇 명만 데리고 왔는데 아. 애기들 왜 1학년부터 다 있잖아.
1: 맞아요, 맞아요.
0: 와 씻지를 못하는 거야. 애들 다 씻겨가지고 닦고 옷 갈아입히고 그거 있잖아요. 막 물 다 짜가지고 비닐백에 넣고 와 일이 너무 야. 많아. 저 사실 초등부 사역 제일 힘들다 생각합니다. 특히 저학년 아. 다 해줘야 돼요.
2: 맞아요.
1: 맞아요. 네. 맞아요.
0: 선생님 똥 쌌어요. 다 씻기고 와 잊을 수가 없습니다.
2: 와 진짜 교사분들 너무 훌륭하십니다. 네. 진짜
0: 진짜 네. 고생 많이 하죠. 제가 처음 해본 거예요 이제. 예. 처음 해보니까 확실히 저는 엄마 선생님들 아. 예, 우리 집사님 교사들 정말 귀하고 너무 수고가 많다. 정말 디테일한 것부터 그저 큰일까지 야 정말 여러분 이게 교회가 그냥 부흥하는 게 아니고 우리 많은 집사님들 많은 성도님들의 수고와 헌신 보이지 않는
1: 맞습니다.
0: 저는 그건 느꼈습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망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전날부터 전날부터 폭우가 오고 하필 시베리아 한류가 내려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해변에 한여름인데 아무도 수영을 안 하는 거야. 뭐지? 하고 오. 들어갔는데 얼음장까지 찼어요.
2: 야 훈련이네 네. 훈련. 네.
0: 한여름에 혹한기 훈련.
2: 야.
0: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이 놀이공원 가서 재밌게 노는 예. 근데 비가 계속 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그래가지고, 하나님, 정말 저 마지막 날까지 비 오면, 저는 사역 못, 안 하겠습니다. 아, 체면이, 아, 체면이 없잖아요.
1: 그렇죠.
0: 그죠? 이게 네. 첫 사역에, 첫 여름 성경학교인데, 와, 날씨가 안 받쳐주는 거예요. 야. 그래서 기도를 엄청 했습니다. 그랬는데, 마지막 날은 정말 햇빛 찬란하고, 그 경주 갔었거든요.
1: 네네.
0: 하는데 이 차 안에서 계속 울었습니다.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1: 아. 은혜가
0: 이게 체면이 걸려 있습니다. 일단은 예, 은혜는 둘째치고 아. 면이 안 서잖아요. 그렇게 제가 야 우리 놀이공원 이렇게 애들 막 신나가지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비까지 왔어. 예, 놀이공원까지 못 갔으면 아,
2: 여름 사역은 장마전선 피하는 걸로.
0: 예. 아, 진짜 이거. 아 이게 저는 이거 날씨 기도 무시 못한다 생각.
1: 어, 아, 예, 예.
0: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는 예. 여름 사역을 두고 항상 일주일 전에 매일 어. 저녁마다 준비 기도를 하더라고요.
1: 아.
0: 어, 그 여기 이 교회는 참 특이한 문화가 있네 생각을 했는데, 오 그게 이유가 다 있었어요. 기도했을 때랑 안 했을 때랑 차이가 너무 크더라고요.
2: 아 날씨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0: 날씨부터 네. 해가지고 뭐 모든 것이 진짜 하나의 은혜 아니면 여름 사역 불가능하다. 많이 느꼈고 우리 방송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 또 여름 사역 진짜 기도로 준비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2: 아멘.
0: 여기서 잠깐 찬양 드리고 오겠습니다. 히즈쇼 다윗의 노래.

하나님은 한낱 목동에 불과한 나를 세워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며 나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내가 큰 축복의 자리에 있을 때나 깊은 고난의 길을 걸을 때나

0: 여름 성경 학교를 섬기시면서 정말 잊지 못할 어떤 감동의 순간 있었다면?
1: 진짜 아이들이 저는 사실 네.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이걸 알까? 솔직히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기도하거나 할 때 그 네. 조그마한 어린아이 입에서 주야 이렇게 막 외치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오. 오. 저는 그거 보면서 좀 와, 좀 이게 회개도 되면서 와, 저 아이의 그 순수한 하나님을 네. 찾는 그 마음 그게 너무 저는 감동적이었어가지고 예. 그 은혜 그 모습 자체가 그냥 은혜로 다가오더라고요.
0: 와 네, 진짜 맞아 맞아. 네. 우리 아이들 찬양 소리나 아이들 기도 소리가 진짜 에너지가
1: 아, 맞아요.
0: 예. 이 생명력이 있습니다. 뭔가 예. 각성시키는 그런 느낌 아시죠?
1: 저 그 부모님들이나 이제 교사들은 오히려 그 아이들 모습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아. 그런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0: 네. 네. 정말 순수하니까. 네네. 예, 우리 좀 도전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1: 너무, 예, 또 교사로서 너무 뿌듯하고 그때가. 네. 아, 진짜 이게 보람 있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0: 네. 네. 민우 집사님은?
2: 저는 기억에 제일 많이 남는 게 그때 악기가 없었는데도 아이들 목소리로만 찬양을 했는데도 너무 이 찬양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인도하시던 맞아. 선생님도 맞아.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뽑기권 하나씩 다 그냥 준다.
0: 다 전부 다.
2: 너무 근데 제가 들어도 너무 합이 잘 맞았어요.
0: 어허. 확실히 아이들 그저 순수한 그 마음에
2: 에너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0: 어, 진짜로 아. 이게 뭔가 굳어 있는 마음을 각성시키는. 어, 예수님도 왜 너희가 이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했잖아. 진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 여름 사역 우리 준비하시는 교사 선생님들 많이 수고 많으실 텐데 오히려 더 은혜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아, 저는 또 교사로 섬기면서 가장 좋았던 거는 네. 사실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도 좋은데 저는 부모님들이 저를 이뻐해 주시는 게 너무 좋다. 이게 또 이 형제 교사분들이 또 적잖아요, 청년들이 없어요.
0: 맞아, 맞아요.
1: 그래서 또 이제 애들이랑 놀라면 에너지도 필요하고
0: 맞아, 그렇죠.
1: 특히 또 이제 놀이 선생 진짜 인기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조금만 놀아줘도 너무 좋아하고 이러니까는 예. 부모님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사실 저 선물도 많이 받고 어. 저는 그게 오히려 은혜로 예. 좀 공급을 많이 받아가지고
0: 부수입이 있었다. 예.
1: 부모님 너무 좋아해 주셔서 예. 아, 이 사역 괜찮다.
2: 아, 5년 동안 하게 된 네네네. 원동력.
1: 원동력이 우리 예. 또 부모님들의 서포트.
0: 사랑
1: 아, 무시할 수 없습니다.
0: 아, 네. 근데 이거 중요한 네. 것 같아요.
1: 저는. 아, 저는 맞아요. 저는 진짜 좀 힘이 많이 됐어요.
0: 네. 우리 교사 정말 수고하시는 네, 네, 네. 선생님들께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감사하다고
1: 맞습니다.
0: 예, 네. 이렇게 좀 표현해 주시면 얼마나 힘이 되는지 그죠?
1: 아 맞습니다. 예.
2: 보람도 차고
0: 예. 그러니까요. 예.
1: 진짜
0: 예 우리 아기가 너무 좋아요. 예. 이 한마디 우리 피로가 싹 사라지지
1: 아 않습니까? 맞아요. 예.
0: 야 너무 좋습니다. 우리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우리 성도님들 올 여름 사역 수고하시는 우리 사역자분들과 또 교사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좀 전달해 보시면 어떨까. 그 은혜가 또 자녀들에게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0: 맞습니다.
1: 예. 예. 저는 개인적으로 참 놀라운 일인데 첫 사역에 우리 첫 여름 성경학교에 함께 했었던 그 친구들, 그 당시에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는 친구들인데 지금 저희 교회 청년으로.
2: 와. 아.
1: 예. 박지연 자매라고.
2: 야.
1: 예.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어릴 때. 근데 그 친구들이 정말 기억에, 물론 중간에 자체 방 기간도 있었지만 아. 그 인연이 하나님께서 와. 지금 교회까지, 지금 우리 청년부 대학부 셀장이잖아요.
2: 네. 네.
1: 첫 사역의 첫 여름 성경학교 학생이었습니다.
2: 와. 야. 어떻게 보면 첫 열매를.
1: 첫 열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친구 볼 때마다 옛날 생각이 나고. 와. 그러니까 지금 한 15년 전 와. 일인데 네. 지금 우리 교회 성도가 됐고 또 우리 셀장님.
2: 야.
1: 참 놀라운 이게.
2: 너무 뿌듯하실 것 같아요.
1: 저는 진짜 신기합니다. 놀랍고 하나님이 이렇게 또 정말 하나님 은혜구나. 예.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했잖아요. 진짜 정확하게 우리는 그저 이 친구 언제 뭐 예, 사람 되겠어.
2: 맞아요.
1: 네, 언제 또 뭐 기대함 없이 사실은 이렇게 씨를 뿌리지만 하나님 잘하게 하시고 예, 열매 맺게 하시더라는. 이게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우리 교회 교육부서 아이들이지만 이게 몇 년 지나면 한국 교회 기둥들이 됩니다.
2: 와.
1: 한국 교회 미래가 지금 올 여름에 달려 있는 거죠.
2: 아멘, 아멘. 저는 얘기 들으면서 그때 그 여자 선생님 머리 자른
1: 그 친구
2: 우리 하울이 좀 보고 싶네요. 하울이?
1: 하울 네, 네. 친구
2: 잘 지내고 있을지.
1: 예. 야. 예. 예수님 사랑하는 청년이 됐지 않았을까?
3: 찬양 리더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2: 아, 그러니까요. 좀 기대가 되네요. 갑자기.
3: 아니면 미용 봉사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
1: 네. 어릴 적 호지를 네. 은사를 발견해서.
2: 야.
1: 예. 어쨌든 우리 귀한 그 여름 사역 정말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한 사람 인생에서도 어쩌면 살아계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성경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어떤 모먼트가 또 될 수도 있고 그죠?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지 저도 참 궁금하고 그래서 우리 섬기시는 분들 소망을 가지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2: 아멘.
1: 자 우리 전국의 모든 여름 성경학교 선생님들 우리 응원 한번 할까요? 화이팅! 시작!
4: 화이팅!
1: 자 오늘 저희는 저희 세대에 경험했던 여름 사역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즐겁기도 했고 감격스럽기도 했지만 여전히 저희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어제의 은혜는 우리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은혜의 표식이 되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언제나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거를 넘어 다음 세대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소망하며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친 유에이브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 안녕.
4: 안녕.

부산극동방송 문화부 훈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7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김형근 목사의 미래 목회 성장 리포트입니다. 미래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책으로 175명의 한국교회 리더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도출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박혜성 작가의 내 친구의 모든 점입니다. 두 친구의 시간을 점이라는 키워드로 표현해 아이들에게는 친구를 이해하는 다정한 시선을,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림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참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가 참 많죠.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내 삶의 목적지는 어딜까? 고민하며 답답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우리 곁에는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는 분, 바로 성령님이 계신다라고 말이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일까요? 가장 먼저 그분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그저 오래전 역사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나를 살리기 위한 생명의 사건이었음을 가슴 깊이 새겨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지요. 그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성령님의 사역이 여기서 멈추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는 데 그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것이죠. 마치 조각가가 거친 돌덩이를 다 다듬어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일상의 선택들을 다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나의 고집이 조금 꺾이고 누군가를 향한 미움 대신 용서의 마음이 피어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세밀한 손길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하루 내 삶의 운전대를 성령님께 맡겨보시는 건 어떠세요?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우리는 가장 우리답게 그리고 가장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반짝반짝반짝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 시작합니다.

네, 찬양 세 곡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히스플랜의 너는 꽃이야, 러빔의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리의 예수 닮기를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강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가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하늘아버지도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이지요.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주 귀한 보석을 화려한 보석함에 담아서 선물을 해줬는데 아들은 그 함을 열어서 보석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겉에 화려한 보석함이 마음에 들어서 그것만 가지고 자랑하고 이렇게 보내다가 시간이 지나서 아유 처음에 이뻤는데 더 이상 이쁘지 않아 하고 구석에 던져준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아직 보석 안 열어봤어요. 보석함만 보고 그런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신 성령님을 주셨는데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그냥 그 현상들만 보면서 기뻐하고 자랑하고 그런다면 진정한 선물이신 성령님은 뒷전이 되는 것이겠죠. 시간이 지나서 아들이 우연히 보석함을 열었을 때 반짝반짝 빛나는 이 보석함 겉모습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진귀한 보물을 발견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기쁨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요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참 보물이신 성령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김상진의 소중한 보물, 예라모십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홍지승의 보물.

네,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김상진의 소중한 봄을, 예람오십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홍지승의 봄을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국의 정치가인 윌리엄 윌버포스는 회심 이후에 자신의 명예로운 정치 경력을 다 버리고 노예제 폐지라는 험난한 길을 걷기로 결심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윌버포스에게 야 그건 정치적으로 자살행위야 하지마 라면서 말렸지만 윌버포스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보여주신 약자에 대한 긍휼이라는 형상을 자기 삶의 목표로 삼으며 달려가기 시작했고 18년간의 노력 끝에 노예 매매 폐지법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22년에서 23년의 노력으로 세상을 떠나기 불과 사흘 전에 노예 해방 법령을 통과시키는 소식을 듣고 생을 마감한 그런 인물이죠. 그렇게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인내를 구하면서 자신의 뜻을 꺾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는데요. 윌버포스는 개인의 성공이 아닌 그리스도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히 순종했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윌버포스에게 단순히 능력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불의한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는 거룩한 동력을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심장으로 달려갈 수 있는 힘있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정다은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김광현의 심장의 노래, 소리보기에 예수의 심장.

네,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정다은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김광현의 심장의 노래, 소리보기에 예수의 심장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예 무역상이었던 존 뉴턴은 평생을 죄악 속에 살았습니다. 어느 날 밤 대서양 한가운데서 거대한 폭풍을 만난 그는 배가 침몰할 위기 속에서 비로소 자신의 비참한 실체를 직면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그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면서 뉴턴이 짓밟았던 수많은 영혼, 노예들을 가지고 막 짓밟았던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신을 대신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이후로 뉴턴은 노예 무역을 그만두고 목회자가 되었는데요. 평생 자신이 비참한 죄인임을 잊지 않고 살았던 뉴턴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남은 생애를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데 바친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뉴턴이 작사한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한 인간의 내면을 뒤흔들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생생한 증거와 같은 찬양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런 생생한 증인들이 다 되시길 소망하면서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찬송가 밴드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니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네, 두 곡의 찬을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찬송가 밴드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니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을 숨겨주다가 나치 수용소에 갇혔던 코리텐 붐은 그 지옥 같은 현장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수용소의 끔찍한 환경 속에서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분노와 복수심에 사로잡힐 뻔했지만 그럴 때 오히려 성령님께 간절히 매달렸고 성령님께서는 원수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셨던 저들을 용서하소서라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빚어 가셨다는 것이죠. 전쟁이 끝난 후에 코리는 자신을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나치 간수를 직접 찾아가 용서의 손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사실 인간의 의지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오직 성령님께서 코리의 내면에서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실제가 되게 하셨고 그녀의 삶 전체를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의 형상으로 조각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인도해 가셨다는 것이지요. 우리도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마지막 곡 정신호의 주님 나를 인도하소서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한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부산극동방송 문화부 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7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김형근 목사의 미래목회 성장 리포트입니다. 미래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책으로 175명의 한국교회 리더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도출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박혜성 작가의 내 친구의 모든 점입니다. 두 친구의 시간을 점이라는 키워드로 표현해 아이들에게는 친구를 이해하는 다정한 시선을,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림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HG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아들과의 일화를 들려주셨는데요. 그 목사님의 아들이 5살 정도 됐을 때 어렸을 적 일입니다. 아이가 과자가 너무 먹고 싶다고 말하더랍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살던 곳은 슈퍼마켓이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외진 곳이었대요. 하지만 목사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저 멀리 마트까지 다녀와서 큰 과자 봉지를 사주셨다고 합니다.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과자를 받았지만 이번엔 봉지를 잘 뜯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아빠에게 봉지를 열어달라며 내밀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당연히 봉지를 뜯어서 아이에게 건넸죠. 목사님은 과자를 먹는 아들을 흐뭇하게 지켜보다가 아빠도 하나만 줄래?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걸요. 아들은 두 손으로 봉지 입구를 꽉 움켜쥐더니 등 뒤로 과자 봉지를 숨기며 목사님을 외면했다고 합니다. 물론 어린아기의 행동이니 귀엽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빠가 과자를 사다주고 봉지를 뜯어주기까지 했는데 목사님께서는 좀 서운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이런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아,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만 바라보지 말고 그것을 다 베풀어주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겠구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시편 18편 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받을 복보다, 받을 기도의 응답보다 그 너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주님의 얼굴을 먼저 바라보고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분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시간, 그레이스 투 유, 김보령입니다.

김명식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이어서 기프티드의 찬양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렇게 두 곡을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투 유 김보령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된 분들은 아무래도 나에게 위로 주시는 하나님,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먼저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갈수록 성숙해지면서 주님께서 내게 무언가를 해주시는 분이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 그 자체를 사랑하고 경배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겠지요. 이 시간 주님 그 자체가 우리의 힘이시오 능력이시오 또 우리의 전부라는 그런 고백이 일상 속에서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레이스 투 유, 여름을 맞아 서머 스페셜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멘트를 줄이고 은혜로운 찬양을 꽉 채워서 들려드리는데요. 흐르는 찬양 속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 나누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리고 그 주님께 감사하며 사랑한다 고백하는 찬양들로 엮어드렸습니다. The Love of God,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셀라의 찬송가로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어제 생긴 밴드의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서 팀 로고십의 곡이었어요. 탕자의 고백. 사랑합니다 예수님이라고 반복되는 후렴구가 인상적이죠. 긴 찬양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그레이스 투 유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서머 스페셜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서머 스페셜 기간에는 멘트나 코너를 많이 줄이고 은혜로운 찬양을 쭉 연결해서 들을 수 있도록 풍성하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흐르는 찬양 귀로만 듣지 마시고요.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고백이니까 흐르는 찬양을 나의 고백 삼아 함께 올려드리는 시간 보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신청 찬양 있는 분은 문자로 참여해 주세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이 시간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과 함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어노인팅의 찬양으로 함께했고요. 이어서 Name of Jesus 메들리, 다마리스의 영어 찬송 메들리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레이스 투 유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함께 하시면서 깊어가는 밤에 주님과의 교제도 더 깊어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이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되나니

의를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며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강신연의 달빛 가스펠 주일 순서 시작했습니다. 썸머 스페셜 오늘도 시작합니다. 오늘 첫 찬양은요,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 지존하신 주님 앞에 들려드렸습니다. 전하세 예수 7집에 수록된 곡입니다. 어제 썸머 스페셜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예배 찬양들도 좀 마찬가지로 좀 저희들이 처음에 이 땅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찬양들을 좀 소개하고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랜만이죠. 올레션스 찬양, 경배와 찬양에 지존하신 주님 앞에 들려드렸습니다. 지금 들어서 참 은혜롭네요. 강주연의 썸머 스페셜, 달빛 가스펠 썸머 스페셜 주일 순서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예배 찬양들로, 그리고 예배팀들이 발매한 찬양들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오늘도 저의 멘트와 이야기들보다는 찬양들로 가득 채워드립니다.

찬미워십의 의존 재건 앨범 중에서 들려드렸고요. 잔치공동체의 다시 밤이 없겠고 그리고 방금 선 찬양은 홀리임팩트의 찬양아리였습니다. 예배 찬양 실황을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듣고 다녔던 것 같아요. 카세트테이프에 아까 처음 들려드렸던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 곡을 이제 카세트로 이렇게 들으면서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그 찬양들을 이렇게 딱 들었을 때에 그 학교에 가는 제가 학교를 좀 오래 가야 됐었거든요. 버스를 타고 그 길이 지금 보면 예배의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어려서 뭐 예배다 뭐다 이런 거를 자세하게 알기보다는 찬양이 좋았고 그래서 듣고 다녔었는데 예배 찬양들은 정말로 그 찬양을 들음으로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있는 그 현장이 예배 현장으로 바뀌는 경험들을 여러분들도 많이 하실 겁니다. 강주현의 달빛 가스펠 주일 순서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시고요. 썸머 스페셜로 또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 계속해서 찬양 이어갈까요? 피아워십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그리고 제이어스의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리고 김현진의 바라옵니다까지 세 곡의 찬양 듣고 올게요.

K-50의 나는 일어섭니다. 제이어스의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리고 김윤진의 바라봅니다. 그리고 사랑. 세 곡의 찬양 듣고 오셨습니다. 휴가 얘기를 어제부터 하고 있는데요. 휴가 가시면 예배 어떻게 하세요? 물론 이제 대부분은 주의를 피해서 휴가를 가시는 분들이 많을 거고, 근데 또 직장인들은 주의를 껴서 휴가를 가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가족끼리 예배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현지에 있는 교회를 찾는다든지 하는데, 저는 지금은 아닌데요. 혼자 여행 다니고 그럴 때는 그냥 정말 그 동네에 있는 교회를 뭐 이렇게 골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갔던 것 같아요. 대부분은 이제 좀 시골 교회들이 되겠죠. 그러면은

낯선 이제 외지인을 막 환영하시고 막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그 전까지 익숙했던 어떤 그 우리 그왜뭐 교회라 그러잖아요. 내가 늘 다녔던 교회랑 다른 환경에 낯설지만 되게 좀 신선한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이 이야기를 꺼낸 거는 그 시골 교회들은 지금은 더 심하지만 그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권사님,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많이 계신데, 그분들이 예배드리는 거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면 청년 같은 뜨거움은 없죠.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고 그렇지만, 그 속마음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그 기도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 얼마나 오랫동안 이곳에서 기도하셨을까.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그 교제? 그것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정말, 뭐랄까, 우리가 늘 들었던 화려한 음악이 아니라 피아노 반주에, 그리고 몇명안 되는 성가대 찬양에, 그 많은 어르신들의 찬송가를 이렇게 듣고 있는데 오히려 감동이 됐던 기억들이 있네요. 여러분들 꼭 휴가지에서도 주일 예배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수전도단 화요모임 정말 오래된 찬양이죠. 우리 함께 기도해 부흥 2000 앨범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참 이 배경의 소리도 전 너무 좋거든요. 네. 아주 단순한 멜로디죠.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 향해 두 손 들고 함께 주님께로 나아가자라는 이 찬양이, 이 고백이 하나님이 그 고백만으로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흩어져 있어도 주님 안에서 한 자녀이고 또 한 교회인 것을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강주인의 달빛 가스펠 주일 순서 이제 오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달빛 가스펠은 당분간 극동방송과 함께 썸머 스페셜로 진행이 됩니다. 다음 주에도 썸머 스페셜로 찾아올 거고요. 보다 많은 찬양들, 좋은 곡들로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된 주일 되시고요. 그리고 이 여름 찬양으로, 말씀으로 또 승리하시는 여름이 되기를 간절히 또 바라봅니다. 저는 인사드리고 물러갈게요. 오늘 마지막 찬양은 워시퍼스의 찬양 준비해놨습니다. 나의 바라는 한 가지 고백, 이 찬양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성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네, 세상의 소음은 잠시 멈추고 오직 주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는 복된 주일 새벽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누군가의 평가, 세상의 뉴스, 그리고 때로는 나를 짓누르는 걱정의 소리까지. 네, 하지만요, 주일은 그 모든 소리를 뒤로하고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날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가시는 여러분 제가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행복한 시간 주님의 시간에 출발합니다.

주님만 빌리는 시간. 세상의 모든 소리를 잠재우고 가장 낮고 고요한 자리에서 주님의 숨소리를 듣습니다. 내 아픔보다 깊은 주님의 사랑, 내 고민보다 넓은 주님의 계획이 오늘 이 예배의 현장에서 파도처럼 나를 덮어주니 나는 다시 주님 품에 안긴 어린아이가 됩니다. 네, 주님만 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다른 것 아니고 오직 주님의 음성만 들으시는 여러분 또 제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네, 이 시간에는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제47장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되 내 아버지와 형제들과 그 가족들과 그 짐승떼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지금 고센 땅에 있습니다 라고 아뢰었다. 이때 그가 자기 형제들 중 다섯 사람을 가려내어 바로 앞에 세우니 바로가 그의 형제들에게 그대들이 생업이 무엇이뇨 하고 물었다. 이에 그들이 바로를 향해 당신의 종들은 가축을 돌보는 목자들이며 우리와 우리의 조상들이 모두 그러합니다 라고 답하였다. 또 그들이 바로에게 가나안 땅에 기근이 극심하여 당신의 종들이 양들을 먹일 초원이 모두 사라졌으므로 이 땅에서 머물고자 들어왔사오니 이제 부디 당신의 종들이 고센 땅에 구하게 하소서라고 아뢰었다. 그러자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기를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그대에게 왔은즉 애굽 땅이 그대들 앞에 있으니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이 땅의 가장 좋은 곳에서 살게 하되 고센 땅에서 살게 하고 그대가 그들 가운데 능력을 갖춘 사람을 알면 그들로 나의 가축들을 돌보는 자들이 우두머리로 삼으라 하고 말하였다. 그 후에 요셉이 자기의 아버지 야곱을 안으로 모셔 바로 앞에 세웠다. 야곱이 바로를 위해 복을 빈 후에 바로가 야곱에게 그대의 살아누린 세월이 얼마나 되시오 하고 물으니 야곱이 바로에게 나의 장막에서 머문 세월이 130 해이나 나의 살아누린 세월은 짧고 사나운 날들이며 나의 선조들이 그들이 장막에 머물며 살아누린 세월에 미치지 못합니다 라고 답하였다. 다시 야곱이 바로를 위해 복을 빌고서 바로 앞에서 물러났다. 이에 요셉은 바로가 명한 바대로 자기의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애굽 땅에서 한 소유지를 주되 그 땅에서 가장 좋은 람셋을 그들에게 소유지로 주었다. 요셉이 자기의 아버지와 형제들을 돌보되 자기 아버지의 온 집을 먹였고 어린 아이들이 입에 들어갈 떡까지 나누어 주었다. 기근이 더욱 혹독해지자 마침내 온 땅의 량식이 사라졌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모두 기근으로 황폐해졌다. 이에 요셉은 사람들이 사가는 곡물이 대가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은을 모조리 거두어 두려 그것을 바로의 궁에 들여놓았다. 마침내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서 운이 동나니 모든 애굽 사람들이 요셉에게로 와서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시어 운이 동이 났으나 이제 우리가 당신 앞에서 죽어야 하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요셉은 너희 운이 동났으니 너희가 너희의 짐승을 내면 너희 짐승의 대가로 내가 너희에게 그것을 주겠노라 하고 답하였다. 이에 그들이 자기들이 짐승을 요셉에게로 끌고 오니 요셉이 말이나 양이나 소나 나귀 등을 받고 그 대가로 그들에게 량식을 주되 그 해 동안 그들과 모든 가축이 먹을 거리를 주었다. 그 해가 지나고 이듬해가 되자 그들이 요셉에게 와서 말하였다. 우리가 내주 앞에 감출 수 없는 바 죽게 가져올 운이나 짐승이 모두 통났으니 이제 우리의 몸과 땅 말고는 우리 주 앞에 가져올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땅이 당신이 눈앞에서 죽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와 우리의 땅을 먹을 거리로 사십시오. 우리와 우리의 땅은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씨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고 땅도 황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요셉이 애굽 온 땅을 바로의 소유로 사들였으니 이는 기근이 그들에게 너무나 혹독하므로 모든 애굽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았기 때문이다. 이로써 모든 땅들이 바로의 소유가 되었다. 요셉이 애굽의 한 경계에서부터 다른 경계의 백성들을 이 성읍 저 성읍으로 옮겼다. 오직 제사장들의 땅은 그가 사들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제사장들이 바로에게서 지정받은 소유지를 가지고 있었고 바로가 그들에게 정해준 녹으로 살았으므로 자기들이 땅을 팔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때 요셉이 백성에게 분부하였다. 보라, 나는 오늘 노이와 노이 밭을 바로의 소유로 사들였다. 여기에 노이를 위한 씨앗이 있으니 너희는 땅에 뿌리라. 그리고 곡식을 거둘 때 5분의 1을 바로에게 드리고 나머지 5분의 4는 너희가 가지고서 밭의 뿌릴 씨로 사용하고 또 너희 자신과 너희 집안과 너희 자녀들이 먹을거리로 삼으라. 그러자 그들은 당신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였으니 우리로 우리 주의 눈앞에 은총을 입게 하소서. 우리는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하고 말하였다. 이에 요셉이 오늘날까지 애굽에서 시행되는 토지법을 세웠으니 곧 소출이 5분의 1이 바로에게 속한다는 것이었다. 바로의 것이 되지 않은 것은 오직 제사장들이 토지뿐이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땅 곧 고센 땅에 거주하되 그 땅에서 소유지를 얻으니 그들이 매우 많이 불어나고 늘어났다. 야곱이 애굽 땅에서 17회를 살았는데 야곱의 날들 곧 그가 살아 누린 세월은 147년이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다가오자 그가 자기 아들 요셉을 불러 당부하였다.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너는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내게 인자와 성실을 베풀 것을 약속하라. 부디 너는 나를 애굽 땅에 묻지 말고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눕게 할 것이며 나를 애굽에서 메고 가서 조상들이 묻힌 곳에 나를 묻으라. 이에 요셉이 내가 당신의 분부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답하였다. 야곱이 그에게 너는 맹세하라 하고 말하니 요셉이 그에게 맹세하였고 이스라엘이 그 침상 무리에서 경배하였다. 지금까지 창세기 제47장 31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 여러분의 빠른 회복을 기도합니다.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혹시라도 깜빡 졸지 마시고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신앙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거의 됐는데 이 선교사님들이 한마디 행동 하나 우리를 사랑해주는 그 사랑이 말로 표현하지 못하지만 그 사랑이 느껴졌어요. 야, 저 대한민국 저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이 말씀이 뭐인데 이 땅에 와서 목숨을 걸고 우리한테 전할까. 하루 이틀 지나면서 풀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만 믿으면 멸망의 길이 아니라 영생한다는 길이 안 보였습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가려져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을 보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이렇게 하루하루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울면서 찬양했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가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의 삶이었고 나의 기도였습니다. 정말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 한 글자 한 글자가 나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정말 저 땅에서 복음이라는 조차, 하나님이란 조차 모른 채 알지도 못하지만 죄를 지어왔고 내가 아파도 아픔을 헤아릴 수 없고 위로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고 제가 기도를 했던 건데 그 찬양이 나오는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 북한 땅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마음이 이렇습니다. 그들이 마음이 다칠 수밖에 없고, 굳어질 수밖에 없고, 차가워질 수밖에 없는 그들이 마음이더라고요. 마음에 와닿았던 찬송가가 있습니다. 500장. 하나님의 마음이 와닿았습니다. 저 북한 땅, 죽어가는 저 땅에 누가 가랴? 생명줄 건져라. 펑펑 울었습니다. 나의 마음에 저 북한 땅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이 조금씩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라게 되어서 어느 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계속 기도 자리에 어느 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지금 기도 시간이 아닙니다. 안 갈게요. 했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그 자리에 앉혀주시더라고요. 끌려갔죠. 그래서 끌려서 기도의 자리에 앉았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 그냥 중얼중얼 했는데 한 20분 되니까 하나님이 성령님 나한테 부어주셔서 눈물의 기도를 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곳에 다시 와서 교회를 세워라. 하나님, 나는 아직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성경을 잘 모릅니다. 나는 이거를 할수 있는 사람이 안 됩니다. 나이가 아니라 다른 분을 이곳에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와 같은 아이들이 이 중국 땅에 있다. 그러니까 네가 와서 복음을 전해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거를 마음에 받았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계속 앉을 때마다 하나님이 계속 이 기도를 시켜주셨고 눈물로 기도하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3개월이 되어서 대한민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오기 전에 제가 이런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오늘 이 꿈에 저를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서원을 매일 밤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직접 꿈속에서 오셨습니다. 얘야, 내가 이제부터 말하는 거를 네가 따라해라. 근데 이렇게 철없는 이 아이가 아니에요. 나는 따라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 말씀이 구약에 있어요? 신약에 있어요? 나는 꼭 성경책에서 나는 받고 싶어요. 막 이랬어요. 아니야, 내가 하는 대로 그냥 말을 해. 아니에요, 싫어요. 막 이랬어요. 다음 날에 하나님이 또 꿈에 찾아오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얘야,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7절 말씀 봐라. 말씀하시더라고요. 봤더니 말씀이 38번째 그 병든 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이었어요. 다음날 아침에 선교사님한테 막 달려가서 성경책을 보여주면서 어제 하나님이 꿈에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말씀을 모르다 보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했더니 선교사님이 응답 받아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를 하게 됐고 저는 말씀이 갈급했어요. 그큰 나라에서 대한민국까지 오려면 기차도 타고 버스도 타고 여관에서도 자기도 하는데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 꿈속에서 음성으로 들려주셨어요. 얘야,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게. 평안할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막 가는데 쿤밍 쪽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는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일행이 있었는데요. 일행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쉬지 말고 기도해라고 하시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가자. 그래서 우리가 교대적으로 계속 기도하며 갔어요. 스타레스를 타고 가는데 군대들이 성을 메고 차단봉을 다 가려있는 곳을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신분증이 없습니다. 저희들한테 차문을 열고 신분증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중국말을 할줄 알았지만 말을 안 했어요. 그때 기도를 했죠. 근데 그때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나의 입술에는 하나님, 하나님 이 소리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간절하게 찾게 되더라고요. 더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소리도 안 나가더라고요. 그냥 하나님, 하나님 하고 이 소리를 외쳤어요. 군대들이 주민등록증을 내라고 하는데 없으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내 옆에 있는 언니가 중국에서 2년 정도 산 언니가 있었는데 중국말이 매우 서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야. 근데 우리 지금 장사하러 가는데 우리 빨리 가야 되니까 문 닫어 하고 스타렉스 문을 쾅 하고 닫았어요. 빨리 가자 하고 그 운전수 보고 말해서 달렸어요. 뒤로 돌아서 창문을 내다봤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군인들이 총을 메고 있었는데도요, 지나가는 동안 총을 딱 메고 우리 없어질 때까지 그 자리에 딱서 있는 거예요. 따라올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안 따라왔어요. 그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다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경험을 하고 태국으로 오는 기간에 우리는 10시간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태국을 도착했어요. 우리가 도착한 거는 경찰서예요. 경찰서에서 우리를 이끌고 간 것이 감옥이었어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북한에서도 단한 번도 감옥에 생각도 못 해보고 들어가 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나에게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정말 북한에 못 사는 나라, 저 나라에서 온 것이 죄구나. 그렇게 저희들은 21일 만에 대한민국을 왔습니다. 대한민국에 도착해서 하나원이라는 곳에 2개월 반 있었는데요. 그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매일 기도했죠. 하나님, 내가 대한민국 나가면 신학교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데 내 동족들, 같이 넘어온 고향 여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말씀이 없습니다. 신학교에 가겠습니다 했던 기도가 3개월, 6개월 이렇게 9개월 동안을 쌓였어요, 제가. 그렇게 쌓였지만 하나원에 와서 2개월 되니까 마음이 싹 바뀌더라고요. 하나님, 39인데 이 나이에 내가 뭐 학교예요. 돈을 많이 벌게요. 그래서 돈으로 하나님을 섬길게요. 이런 마음이 싹 바뀌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일을 하자고 보니까 제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 곳은 건설 노가다 현장이었습니다. 한해 뒤에 저에게는 돈이 불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빚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계속 마음이 아팠어요. 와, 하나님이 이 길이 아니라고 칠것 같은 마음? 이런 마음이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했죠. 그때 다시 돌아봤죠. 처음으로 만나서 하나님이 기도시켰던, 하나님이 나에게 불러주셨던 그 땅으로 있고, 기도도 안 하고 세상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공동체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가서 회복하는 이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다시 돌아오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주신 대로 먹고 살겠습니다 하고 내려놨더니 어디로 불러주셨냐면 총신대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사람들을 통해서 총신대를 이끌었어요. 그때 제가 할수 있는 건 아멘, 가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문제는 등록비였어요. 등록비를 낼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죠. 마지막 등록금 마무리하는 날인데 학교에서도 조급해서 계속 문자가 오고 전화가 빨리 등록금 내세요. 이 등록금 안 내면 탈락인 거예요. 오후 4시면 이렇게 마무리하는데 오후 2시에 정말 도도 아니고 덜도 아니게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모든 것이 은혜였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저 굶주려 가는 저 북한 땅, 그 땅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그 땅을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기도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지하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는 자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먹을 것이 없어 탈북해 나온 저 중국 땅의 여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탈북해 나온 탈북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신 방송 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유는 단지 예배당에 나오기 위함이 아닌 것, 여러분 모두 잘 아시고 계실 텐데요. 일주일 동안 세상의 흙먼지를 뒤집어 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깨끗하게 씻어내고 다시 새 생명을 얻기 위함인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언제나 또 영원토록 동일하게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혹시요, 지금까지 아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스스로를 탓하며 살아오시진 않았나요? 그렇다면 이제 그 마음을 멈추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나는 괜찮아 스스로에게 말해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주님의 가장 귀한 걸작품,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이십니다. 네, 오늘 또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듬뿍 받아 누리시고요. 또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바라고 소망하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사무엘 베케트의 대표 희곡 중에선 승부의 종말이라는 희곡이 있습니다. 완전히 망해버린 지구가 배경인 희곡인데요. 쓰레기로 가득 찬 집안에 유일하게 생존자 몇 명이 남아있지만 이들에게 희망은 없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미 집 밖은 온통 사막으로 뒤덮여서 누구도 살아갈 수가 없죠. 이런 환경에서 어떤 사람은 가만히 누워 죽기를 기다리고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품고 바깥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그리고 아무 상관없이 쓰레기통 안에서 숨어 사는 사람도 있었죠. 등장인물들은 연극 내내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다가 결국엔 막을 내립니다. 떠난 사람도 남은 사람도 외면한 사람도 결국은 이미 끝난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죠. 인생은 끝난 게임처럼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으로 베케트가 썼다는 희곡인데요. 연극 내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불

울평이 대사로 종종 등장합니다.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키르케고르도 이런 비슷한 의미로 인생을 물가에 던진 돌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는데요. 유유히 나라도 가고 물가에 파동도 일으키지만 이내 조용히 가라앉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인생이기 때문이라죠.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 일입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라는 놀라운 역사적인 사실에 놀라운 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는 죽음은 끝이 아닌 시작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소망을 허락하신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오늘도 그 영원한 소망 가운데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찬양사역자 조수아 씨였고요.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서울 바합창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 곧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입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당신을 알고 당신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삶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변하지 않는 주님의 소망을 붙들길 원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흔들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결코 변치 않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 영원한 소망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생명의 길목 가운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변화의 역사, 갑자기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7장 35절이지요. 그의 귀가 열리고 해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변화는 즉시 온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역사는 순간적이고 즉흥적이죠. 예수만 믿으면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술 먹던 사람들이 끊어야 되지. 담배 피던 사람도 끊어야 되지. 마약을 먹던 사람도 끊어야 되지. 미움이 사랑으로 변하고 불신이 믿음으로 변하고 구두쇠가 주는 자로 변화가 있어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사람은 어떻게 예수 믿는지 아느냐? 그의 열매로 그를 알지니라. 내가 무슨 열매를 맺느냐?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힘든 사람 사랑해주고, 굶는 사람 먹을 거 주고, 이런 열매로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구원도 마찬가지죠. 회개하고 영접하는 순간 나는 구원받고 그 즉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3절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씨, 김씨, 박씨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혀가 풀렸다고 그랬어요. 그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불의 혀가 갈라짐 같이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의 문제가 다 해결받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 3대 성악가인 호세 카레스라고 하는 사람, 41살 때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사람들은 세계적인 위대한 성악가가 잃게 된 것을 모두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호세 카레스는 성경의 히스기야의 왕이 문득 떠올랐다고 하죠. 히스기야가 병 걸려 죽게 됐어요.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15년 생명을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제 병을 낫게 해주시오. 저의 생명을 조금만 더 허락해 주소서. 남은 삶을 통해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이 일에 제가 주님의 영광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매달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호세의 카레스의 병을 고쳐주셨죠. 적당한 골수를 찾아 이식을 받았고 화학치료에 부작용도 생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후에 카레스는 자기의 재산을 다 정리해서 백혈병 재단을 세우고 공연의 수익의 절반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병이 생길 때도 또 병이 나을 때도 그 모든 과정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치유를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나누었던 호세 카레라스의 찬송,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던 이성악가의 찬양을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항상 잊지 않고 주변에 나눌 수 있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는 복된 주일 보내시기를 소망하면서요.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조금 전 올려드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이번에는 우리말 찬송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0: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폐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다니엘 9장 5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우리는 범죄하고 불의를 행하였으며 사악하게 초신하고 반역하며 당신의 계명과 규례에서 빗나갔습니다. 다니엘 9장 5절의 말씀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법도와 규례를 떠나 범죄하고 패역하며 행악했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이념 갈등과 분단 속에서 서로를 미워하고 중화하며 피 흘리게 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통일을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이루려 했던 교만과 불신앙의 죄를 회개합니다. 한국교회 초기 지도자들이 가졌던 역사의식과 민족의식을 잘 계승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오니 이 민족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한민족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1: 사람의 생각과 방법, 그 계획을 뛰어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 주님의 공의와 사랑과 완전한 은혜 가운데 남과 북 가운데도 복음 통일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우리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 북한이 고향인 자매님의 기도로 함께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극동방송의 가족 여러분, 믿음의 고백인 아멘이라는 화답으로 함께해 주셨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일평생 가는 길목마다 하나님께서 잔잔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 오늘도 그 평안의 은혜 가운데 이 새벽녘 주님과 동행하시길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93.3MHz, 녹산중계소 FM96.7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QQ로

부산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장대진 지사장입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오직 순수 복음만을 전하는 부산극동방송과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여기는 FEBC FM 부산극동방송입니다. HLQQ

0: C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욥기 23장 10절의 말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가 걷는 모든 길을,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한숨을,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선 알고 계십니다. 당장은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고 이유를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부르짖고 구할 때 하나님께선 반드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불 속에서 불순물이 제거되어 순금이 만들어지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연단을 통해 더욱 굳건하게 나아가는 그렇게 바로 서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정금같이 나오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는 우리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렇게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제사장의 국가가 되는 한반도 땅을 그리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합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북에 띄우는 편지. 북에 띄우는 편지. 오늘 이 시간 북녘에 있는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전하는 딸 김은희 자매의 편지 바로 함께합니다.
1: 사랑하는 어머니께 오늘도 그리운 마음으로 어머니를 불러봅니다. 형제들 중에 가장 아픈 손가락으로 언제나 마음만 있으시고 걱정해 주시던 어머니, 생각만 해도 가슴이 저려옵니다. 남편이 핍박으로 가정을 떠나 중국으로 올 때 저는 차마 어머니를 찾아뵙고 인사 한마디 드리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아픔을 드릴까 두려웠고 이 기약 없는 길이 무서할지 또 언제 만날 수 있을지 몰라 그 선택 앞에서 홀로 눈물만 흘렸습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렸다면 아마 저희 아기를 막아나섰을 것입니다. 어디에도 마음 편히 머물 곳 없던 그때 떠날 결심을 하면서 어머니께는 그저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렇게 12년이라는 세월 동안 소식 한 장 전하지 못한 채 눈물과 그리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제가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상처와 고통 속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맸던 저에게 하나님은 마치 오아시스와 같은 분이셨습니다. 이제야 제가 의지할 것, 저희 참된

0: 우리는 하나님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일 우리가 다시 만난 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과 또 어둠 속에서 거대한 삶을 살고 있는 북한의 모든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 이렇게 어머니께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탈북민들의 아픈 마음을 아시고 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은 정녕 우리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님께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의 16절. 다시 만날 그날을 그리며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멘.
1: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사랑하는 엄마와 나눌 수 있는 그날이 머자는 줄 믿으면서 꿈결에도 보고픈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전하는 오늘의 편지, 김은혜 자매의 편지 함께 하셨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하실 텐데요. 오픈도어 선교회 장요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사랑하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요샘 목사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근거로 소망을 굳게 잡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의 핵심 주제는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라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자는 수신자들에게 세 가지 중요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해 성도는 지성소에 담대히 들어갈 특권을 얻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짐승의 피로,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단번에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이제 성도들은 휘장, 곧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 열린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따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휘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하나님의 집, 곧 교회를 다스리시는 위대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진실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단순한 예배 행위를 넘어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또한 약속하신 주님은 신실하심으로 성도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장차 완성될 구원에 대한 소망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성도는 서로를 격려하여 사랑과 선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이는 구원이 개인적인 영역에서만 머물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실현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모이기를 그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날이 가까울수록 더 자주 모이고

예배하고 서로를 격려해야 하는 거죠. 공동체 예배와 교제는 신앙 성숙의 중요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이 권면은 당시 수신자들이 겪던 박해와 현실적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일부 성도들은 핍박의 두려움이나 생업의 걱정으로 공동체 모임에서 멀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저자는 예수님의 피로 열린 담대한 길을 기억하며 믿음과 인내로 끝까지 나아가야 함을 강조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도록 주의하라고 권면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를 통해 구원을 얻은 진리를 알고도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면 그 죄를 속할 다른 제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희생 제사는 단번에 완전하게 그리고 영원히 드려진 유일한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제사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길을 가지 않는 행위와 같습니다. 그 결과 남은 것은 오직 무서운 심판과 불의한 형벌이라는 것이죠. 저자는 구약의 예를 들어 그 심각성을 강조합니다. 모세율법을 어긴 자도 두세 증인의 증언으로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신을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더럽게 여기며 은혜의 성령을 모욕하는 자가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서웠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업신여기고 복음을 의도적으로 배척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긴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더 이상 거룩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의롭게 되려는 시도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다는 표현은 성령의 감화를 거부하고 그분의 사역을 무시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결국 저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는 것은 무서운 일이다 라고 단언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두렵게 여기라 라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말한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최종적인 심판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 경고는 단순한 교리적 선언이 아니라 목회적 권면입니다. 저자는 당시 수신자들이 이미 배교했다고 단정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그들이 신앙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고 믿음을 굳게 지키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수신자들의 과거의 믿음과 인내를 칭찬하며 다시금 격려하고 있습니다. 셋째, 끝까지 인내하기를 권면합니다. 자, 이 단락은 앞선 경고와는 달리 격려와 위로의 말로 마무리됩니다. 자, 경고와 권면을 병행하는 방식은 히브리서 저자의 전형적인 논법으로서 두려움을 일으켜 마음을 각성시킨 뒤에 소망으로 회복시키는 균형 잡힌 목회적 접근입니다. 자, 먼저 저자는 수신자들의 과거 신앙 경력을 상기시킵니다.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신앙 때문에 겪었던 박해와 시련을 잘 이겨냈던 경험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여기서 빛을 받았다라는 표현은 복음을 깨닫고 구원의 진리를 받아들였다는 의미로서 신앙의 시작점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유대교에서 그리스도 신앙으로 개종한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인내했습니다. 당시 유대사회는 그리스도인들을 배교자로 간주하며 심한 모욕과 조롱, 사회적 배척을 가했습니다. 저자는 그들이 모욕과 환란으로 구경거리가 되었고라는 표현을 통해 공개적으로 신앙을 조롱받고 수치당했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특히 감옥에 갇힌 자들을 돌보고 자기 소유를 빼앗기면서도 기쁘게 감당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감옥은 음식과 생필품이 제공되지 않았기에 수감자들을 돕는 것은 단순히 공감이 아니라 위협을 무릅쓰고 직접 찾아가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적극적인 성김이었습니다. 이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형제 사랑이 실제로 실천된 아름다운 모습이죠.
자, 저자는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라고 격려합니다. 이제 고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자들이 받을 보상에 관해서 설명해 줍니다. 자, 이 말씀은 단순히 용기를 잃지 말아라 라는 위로를 넘어서 이미 보여준 믿음의 담대함을 계속 유지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그 인내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며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약속하신 상급을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믿음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할 자니라 이렇게 선언하며 수신자들을 격려합니다. 이는 그들의 신앙을 여전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과거의 믿음과 인내를 기억하고 현재의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기대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결론적으로 이 단락은 믿음의 여정 속에서 과거 인내를 기억하고 장차 주실 약속을 바라보며 끝까지 흔들리지 말라는 목회적 위로와 소망의 교훈입니다. 자, 이어지는 11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믿음장이라고 불리며 믿음의 본질과 믿음으로 살아간 성경 인물들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믿음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현실의 고난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며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11장에서는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믿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입니다. 저자는 믿음을 소망의 관점에서 설명하며 믿음이 장래의 목표와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합니다. 실상이라는 단어는 객관적인 의미의 실체와 주관적 의미의 확신, 이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글 성경은 또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저자가 말하는 믿음은 허상을 맹신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실체를 주관적으로 확신하며 바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실체는 온전한 구원을 가리킵니다. 종합해서 살펴본다면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온전한 구원이 결국 우리에게 실체로 나타날 것을 확신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기서 보이지 않는 것은 아직 실체로 나타나지 않은 것이거나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초월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증거는 입증이나 확증의 뜻을 담고 있는데요. 따라서 믿음은 아직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거나 초월적이어서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이어서 11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창조 때부터 노아 때까지 믿음의 본이 된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형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요. 그 결과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그의 피의 제사를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인간이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사람으로 평가받습니다. 에녹을 통해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음을 배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존재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큰 상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예고하셨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방주를 지어 자기 가족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았지만 노아는 믿음으로 의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는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자, 이어지는 11장 8절에서 22절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지만 순종하며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에서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그의 아내 사례는 나이가 많았지만 믿음으로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임을 믿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결과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사라의 몸에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셀수 없는 자손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지만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했음에도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좋은 곳, 하늘의 고향을 바라보며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 수많은 자손을 이루실 것을 믿었고요. 설령 이삭이 죽는다 해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고, 야곱은 죽을 때 믿음으로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했습니다. 요셉은 죽을 때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아갈 것과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며 자기 뼈를 그곳에 매장해 달라고 유언으로 남긴 것입니다. 이어지는 23절에서 27절은 모세의 믿음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자, 모세는 성장한 뒤에 믿음으로 애굽 바로의 아들이라는 특권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막강한 지위와 특권을 누리며 잠시 즐길 수 있는 죄의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는 하나님이 주실 상만 바라보며 애굽의 온갖 재물을 가지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여겼습니다. 모세는 또한 믿음으로 애굽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신뢰하며 인내했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믿음으로 가치 있는 고난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당시 고난을 겪고 있는 수신자들에게 큰 격려와 신앙의 지침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 초태생의 죽음을 면할 수 있었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널 수 있었습니다.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했습니다. 포로시대에 있었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믿음으로 사자 우리와 불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렙다 과부와 수넴 여인은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고, 또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잔인한 고문을 견뎌냈으며, 이는 더 좋은 부활의 삶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와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은 동족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가난과 고난을 겪고 학대를 받으며 양과 염소의 가죽옷을 입고 유랑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믿음으로 고난을 인내한 것입니다. 한편 십일조에 기록된 믿음의 인물들이 처음부터 온전한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녀를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의 여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사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쉽게 믿지 못하고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히브리서 저자는 이 모든 공로를 이들에게 돌리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관점을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믿었는가입니다. 이 인물들은 완전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믿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불완전함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시련과 단련을 통해 점진적으로 신뢰와 순종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즉, 시련과 연단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믿으신다는 증거입니다. 이를 통해 성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욥기서 2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여 순금처럼 정결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고 박해 가운데 있고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고 마음껏 찬양하지 못, 마음껏 모일 수 없다는 그 사실은 우리에게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간다는 그 참된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넉넉히

0: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참된 신자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오픈도어 선교회 장요샘 목사님의 오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7월 12일 주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어제에 이어 전 지역이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함경남도가 20에서 80mm로 평안도와 함경북도가 5에서 20mm로 황해도가 5mm 미만으로 예상됩니다.

상승됩니다. 최저 기온은 제주 27도, 강릉과 광주, 목포가 26도, 함흥과 서울, 대구, 부산, 여수, 포항이 25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강계, 개성, 춘천, 대전이 24도, 신의주가 23도, 청진 22도, 해산이 21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포항 38도, 대구 35도, 함흥과 강릉, 대전이 34도, 춘천과 광주가 33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제주가 32도, 강계와 개성, 목포가 31도, 해산 30도, 신의주가 28도, 청진이 27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는 계속해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동해북부에서는 비 소식도 함께 이어지겠습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2m 사이로 일겠는데요. 서해북부의 먼 바다는 최대 2.5m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날씨는 흐리지만 우리 삶의 어둠을 밝히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마음만은 화창하고 빛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보이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생명의 길 가운데 오늘 올려드렸던 찬양의 가사와도 같이, 그리고 또 목사님 통해 전해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과도 같이 상한 마음을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께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님께서 아시며 우리를 단련하시며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과 소망과 함께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시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극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 영혼의 삐삐치니 윤재입니다. 인생의 수많은 문제 앞에 내 뜻과 계획대로 하려다 보니 두려움이 내 마음에 엄습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배어있는 두려움과 거짓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길 기도드리며 내 영혼의 삐삐치니 시작합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오늘 내용은 햇빛빛이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나의 힘 되신 주 여호와.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오의 빛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면은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 가운데 하나입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나 마침내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건축의 완성이 아니라 임재의 완성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성막이 완성되었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에 충만히 임하셨을 때 비로소 성막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건물은 사람이 세웠지만 성막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때야 비로소 성막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집이라도 주인이 살지 않으면 빈집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먼지만 쌓일 뿐 생명의 온기는 사라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지 않으시면 그 삶은 결국 빈 성막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힘없이 달려갑니다. 더 좋은 직장,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재산, 더 큰 명예를 얻기 위해 인생을 바칩니다. 그러나 정상에 오른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행복하지 않았다. 왜 그럴까요?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성공은 영혼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공허함의 밑바닥에는 열등감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성공으로 덮으려고 합니다. 인정받으면 행복합니다.

0: 행복할 것 같고 더 많이 가지면 만족할 것 같고 남보다 없으면 열등감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열등감은 외적인 성공으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비교를 통해서 생긴 상처는 더 큰 비교를 낳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 없는 성공은 열등감을 감추는 가면은 될 수 있어도 열등감을 치유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예수 없는 인생은 목적이 없습니다. 열심히 달리지만 어디를 향해 가는지 모릅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지만 가장 소중한 생명의 주인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결국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내 경험이 기준이 되고 내 감정이 법이 되고 내 계산이 모든 선택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일이 틀어져도 불안하고 계획이 어긋나면 쉽게 낙심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비교합니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없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겉으로 화려해 보여도 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며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40장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을 가득 채우자 모세조차 회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자신의 권위와 경험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도록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의 입술에는 자연스럽게 이런 고백이 흘러나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은 환경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마음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죄만 용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등감도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십자가는 너는 가치 없는 존재라는 세상의 거짓말을 무너뜨리고 너는 내가 생명까지 내어줄 만큼 사랑하는 존재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세상의 평가에서 찾는 사람은 평생 열등감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가치를 십자가에서 발견한 사람은 더 이상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미 존귀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인생입니다.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기에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께로 가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누가 주인으로 앉아 있습니까? 내 자존심입니까? 내 욕심입니까?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예수 없는 인생은 아무리 화려해도 빈 성막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신 인생은 비록 광야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거룩한 성전임을 오늘도 기억하시는 귀한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4787번님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이 시간에 처음으로 찬송과 신청합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건주 집사님이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예,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 함께 하시면서요. 주님께서 주시는 정말 크고 놀라운 평화 맛보시길 원합니다. 함께 부르는 찬양입니다. 새 찬송가 335장 크고 놀라운 평화가.

베드로 후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을 잊지 않고요. 늘 주님 앞에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예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내용은 햇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극동방송을 애청해 주시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오의 찬송의 찬송지기 음악목사 김성식입니다. 네오의 찬송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애청자들과 함께 회중 찬송으로 찬양의 제단을 쌓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찬양을 제물로 받으시고 예배하신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레오네 찬송에서는 회개와 용서를 주제로 한 찬송을 몇 곡 선곡하여 찬양드리겠습니다. 1600편 이상의 찬송가들을 작시한 리더 라타에 의해서 만들어진 찬송시를 H.S. 퍼킨스가 작곡을 한 찬송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을 첫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송가는 다윗이 바세바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후에 이를 회개하여 노래한 시편 51편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라는 말씀에 근거하여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잘 담겨있는 은혜의 찬송입니다. 국립합창단이 찬양합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다음으로 준비한 찬송입니다. 1865년에 엘비나 앤 마이어즈 여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찬송시입니다. 1865년의 어느 주일 아침에 마이어스는 찬양대석에서 예배를 드리던 중 그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슈링 목사의 기도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자 찬송가를 뒤적거리다가 찬송가의 뒷장 여백에 이 찬송시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예배 후 마이어즈는 자신이 지은 찬송시를 슈링 목사에게 보여줬는데 마침 그 교회의 오르간 주자였던 그레이프는 자신이 며칠 전에 만들어 놓은 예수께서 그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라는 제목의 찬송시에 맞추어 지은 곡이 마이어즈의 시에 잘 어울리는 것을 알고 아마 운율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 곡을 마이어즈의 시에 결합하여 만들어진 찬송이 바로 이 찬송입니다. 대학합창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되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너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령님께 감동을 받으면 어떤 죄인이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흰눈같이 양털같이 깨끗게 되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값없이 구원을 받은 성도는 성부 하나님께, 성자 예수님께, 그리고 성령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어린 양 되신 속죄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보혈의 공로를 찬양합니다. 서울 바흐 합창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한국 찬송가에는 수록되지 않았지만 전 세계의 교회들이 애창하던 찬송인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이 21세기 찬송가 615장에 수록이 되었습니다. 크로스비 여사의 시에 하우드 돈 목사의 곡인 이 찬송은 경배 찬양으로도 그 가치가 인정받는 귀한 찬송입니다. 합창으로 편곡되어 찬양대에서 특별 찬양으로 많이 드렸던 찬송이 21세기 찬송가의 회중 찬송으로 수록이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CTS 찬송가 음원 중에서 선곡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내용원의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이 찬송은 크레르보의 성 베르나스도스가 거룩한 예수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작시한 총 192행의 기

찬송 시의 일부입니다. 로엘 메이슨에 의해서 1830년에 작곡되었습니다. 이 찬송가는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 작시된 것인데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찬양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그리스도께 대한 헌신의 결단을 그 내용으로 삼고 있는 매우 귀한 찬송입니다. 고백적인 찬송가이기도 하죠. 서울 모태 합창단이 찬양합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근거로 만든 찬송이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의 예표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와 임방에 뿌려놓은 피로 인해 죽음의 칼날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구원의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은혜로운 찬송인데요. 국립합창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경배 찬송 전능하고 놀라우신을 찬양의 제물로 드리면서 오늘 대원의 찬송의 문을 닫겠습니다. 삶이 찬양이 되고 찬양을 삶으로 고백하는 저와 방송가족들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제작에는 문명선 PD, 저는 찬송지기 김성식 목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 훈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7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김형근 목사의 미래 목회 성장 리포트입니다. 미래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책으로 175명의 한국교회 리더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도출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박혜성 작가의 내 친구의 모든 점입니다. 두 친구의 시간을 점이라는 키워드로 표현해 아이들에게는 친구를 이해하는 다정한 시선을,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림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인간은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KBS 이매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신학자 윌리엄 템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배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인해 양심이 찔리움을 받고 하나님의 진리로 마음을 살찌우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생각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뜻에 의지를 굴복시키는 것이다 라고요. 우리의 예배가 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인터넷 영상 예배에 익숙해져서 집에서 드리는 예배에 익숙해져 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어요? 주일 예배는 교회에서 드려야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예배의 참된 의미를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옛일에 묶여있는 사람은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본 사람이죠. 오늘 주일입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 오늘 준비된 첫 곡입니다. 내가 영으로 하늘소리 콰이어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도다. 고린도후서 7장 4절 말씀입니다. 위로를 주는 음식,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어느 날 미국의 유명 여배우인 라이자 미넬리에게 한 기자가 어떤 음식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미넬리는 감자를 이용한 여러 음식들의 이름을 말하며 그 음식들을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이 음식들을 먹으면 따스한 어린 시절이 생각나요. 저를 위로해주는 음식들이에요. 서양 사람들은 가장 힘든 시절에 먹은 음식을 소울푸드라고 표현하는데 이 인터뷰 이후로 컴포트푸드라는 단어가 생겨났습니다. 소울푸드가 힘든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면 컴포트푸드는 기쁨과 추억을 되살려주는 음식입니다. 사람은 음식과 글, 노래 등 다양한 예술을 통해 기쁨을 느끼고 위로받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며 나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됐던 찬양은 무엇입니까? 말씀은 무엇입니까? 기뻤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그 순간을 잊지 않을 때, 그런 위로를 계속해서 경험해 나갈 때 우리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후회와 아쉬움보다는 기쁨과 위안이 되는 좋은 찬양, 좋은 말씀, 좋은 순간들을 붙들며 더 좋은 나날을 허락하실 주님을 믿고 따르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기쁨과 위안이 되는 좋은 순간들을 간증하며 살게 하소서. 신앙생활을 해오며 나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됐던 말씀과 찬양을 찾읍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아하 크로스의 찬양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테너 오영훈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찬양 풍경의 조범조 목사입니다. 어제 방송을 시작하면서 아들이 보내준 수표를 문풍지 대신 붙여놓고 살았던 한 어머니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그 어머니는 거액의 수표를 가지고도 그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추위와 배고픔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화폐의 가치를 몰라서가 아니죠. 지폐의 가치는 알았는데 수표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화폐에 대해 하나는 알았는데 둘은 몰랐던 거죠.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들은 어떤지 잠시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통해 주시는 풍성한 삶은 진정 누리고 있는 걸까? 이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문제의 해결사 정도로만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해결되지만 또 다른 문제 때문에 마음이 늘 요동치는 거죠. 예수님이 내 인생의 해결사가 아닌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길 바라면서 찬양 풍경이 문을 엽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또한 창조주로 소개하는데요. 1장 3절에 보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창조주란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 베드로를 어떻게 빚어가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누구보다 자신감이 넘쳤죠? 모두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끝까지 따르겠습니다라고 장담했던 베드로. 하지만 불과 몇 시간 뒤에 그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세 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 실패는 베드로 인생의 끝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다시 베드로를 찾아가 네가 날 사랑하니? 라고 물으신 다음에 그에게 당신의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초대교회를 이끄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죠. 주님은 실패한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실패를 통해 사람을 빚어가십니다. 우리도 그래요. 지금 부족해 보여도 괜찮아요. 넘어졌다고 끝난 것도 아닙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 삶을 다듬고 계시니까요. 그러니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십시오. 그러면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하지만 좀 안타까운 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정작 주님으로 모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내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안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께 나와 도와달라고 외칩니다. 예수님을 해결사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해결사로 모시면 필요한 도움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면 삶 자체가 달라집니다. 바로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잠시 찬양 들으시면서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조각가는 커다란 돌덩이를 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돌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돌 속에 있는 작품을 꺼내는 사람입니다. 라고요. 조각가는 돌을 볼 때 평범한 돌덩이만 보지 않습니다. 그 안에 숨어있는 작품을 먼저 봅니다. 그리고 필요없는 부분은 하나씩 깎아내면서 마침내 아름다운 작품을 완성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필요한 때만 찾는 해결사로 모시지 말고 내 삶 전체를 맡기는 주님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겁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가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실 바라면서 저녁에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찬양 풍경 제작의 김경, 저는 더사랑 지구촌교회 조범준 목사였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멋진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 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대구 아름다운 교회 박기묵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크게 축복하시어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떠받치고 있는 것은 세상의 부도, 지혜와 지식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인들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뚜렷하게 알고 있사오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길을 가게 하시고 우리나라의 기둥들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오니 우리나라에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청년들을 축복하시어 다음 세대에도 우리나라가 영적으로 세상의 중심에 우뚝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열정보다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따르는 그러한 자들, 지식 중심의 믿음 생활을 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목사의 시와 찬미. 극동방송 방송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목사의 시와 찬미 장유중앙교회 이경론 목사입니다. 네, 썸머 스페셜 중이죠.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이 목사의 시와 찬미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지경에 은혜로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썸머 스페셜 중에는요, 찬양을 풍성하게 나누면서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영광 함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 잠깐 묵상하고 시작하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부으니라. 마리아의 이러한 행동을 보고 한 제자가, 뭐 가룟 유다죠, 그걸 왜 허비하느냐고 책망합니다. 예수님은 7절에 보면 가만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돈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그 제자의 생각 방식을 책망하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발에 순전한 향유 부음을 허락하십니다. 여기 순전한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피스티코스입니다. 피스티코스. 이 말은요, 순수한, 신뢰할 만한, 거짓이 없음을 뜻하는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뜻하는 피스티스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죠. 순수하고 거짓이 없는 나디안과 같은 믿음을 주님의 발에 부으시는 삶을 주님은 원하는 것이죠. 피스티코스, 피스티스. 그것이 바로 당신의 향수가 된다면 주님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상큼한 기분 좋은 향기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여러분께서 저 향기로운 믿음을 주님께 드리시는 복된 주일 되십시오.

suerte.

매일 하루하루를 맞이하면서 그 짧은 하루가 의미 있게 하소서. 이 하루가 나의 삶이 되고 역사가 됨을 기억하게 하소서.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하루 동안에 숨겨진 아버지의 선물을 발견하는 기쁨으로 살기 원합니다. 매 순간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내가 힘겨운 시간을 지날 때에도 나를 지키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어느 순간도 나 혼자가 아님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짧은 인생길 가운데 영원한 주님을 사모합니다. 인생이 더덥다 하지 말게 하소서. 영원을 사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게 하소서. 내가 주님과 동행한다면 이 하루가 영원에 맞닿았음을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게 하소서. 누군가 죽음을 생각할 만큼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를 도와주소서. 사는 것이 사명임을 알게 하소서. 숨쉬는 모든 것이 곧 영원으로 향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소서. 나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우리 타임 버전으로 들으셨고요. 어노인팅 11집에 나의 맘 받으소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루를 여는 기도까지 들으셨고요. 방금 전에는 다윗과연화단의 황국영 목사님께서 오늘 이 하루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어서 이 무더위에 어울리는 기쁨의 찬양들 함께 나누시죠.

네, 우리가 수련회가 되면 많이 부르는 찬양들로 함께했습니다. 옹기장이의 주일은 큰 능력이 있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그리고 소리엘이 나로부터 시작되리. 그리고 이어서 예수전도단의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이렇게 함께 찬양 들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 여름 수련회 하면 또 생각나는 게또 뜨거운 기도회 아닙니까? 그 기도회 때 우리의 마음을 울렸고, 우리를 회개하게 했고,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었던 그런 추억 속의 찬양들 함께 나누시죠.

네, 우리가 부흥회 수련회 때늘 불렀던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윤영주 장로님께서 불러주셨고요. 또 찬양 베스트 앨범 중에서 그 유명한 세상에서 방황할 때까지 들으셨습니다. 네, 저는 이제 우리가 부흥회 때 많이 불렀던 찬송가 띄워드리면서 물러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정말 은혜의 뜨거움으로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에도 찾아뵙겠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목사의 시와 찬미 진행을 맡은 장유진 황교회 이경로 목사였습니다. FEBC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0: 라디오 주일 예배.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환우 여러분, 그리고 부득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현장에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들을 위한 라디오 주일 예배. 오늘 이 시간은 부민교회 지난주 예배 실황을 녹음 편집해 방송해드립니다. 박현명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은혜 가득 누리시는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1: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이렇게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 우리는 지난 주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셉은 평소엔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지 않았으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 믿음의 진가가 드러났습니다. 거기에 이 시간 우리 삶을 비추어 봅니다. 우리 세상 속에서 내가 믿는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는 않았으나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내 대화의 주제 속에 예수와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보다 현실과 세속과 그저 내 삶에 국한된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이러한 모습들을 이 시간 인정합니다. 참회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와 부족한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온전히 덮어 주옵소서. 이제 예배의 깊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해 다시금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다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실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 자신만이 아는 죄악들을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을 찬송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님의 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자리에 불러주시고 7월 첫 주일 맥주감사주일을 허락하셔서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변화시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오늘 맥주감사주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아봉독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신약성경 83면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한 절의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2019년 가을에 제가 부민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아마 몇 주 지나지 않았을 어느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일이 생각이 났어요. 까먹고 있었는데 주일 아침에 이제 보통 제가 일찍 교회에 오니까 그날 양복을 입고 사택을 나와서 이제 그 골목 이렇게 나오는데 뭔가 이렇게 위에서 느낌이 이상한 순간 뭔가 하늘에서 톡 떨어지면서 제 양복 오른쪽 어깨 위에 임재하세요. 갑자기 저게 왜 나오죠? 예. 뭐겠어요, 여러분? 피존, 비둘기똥이었어요. 거룩한 주일 아침에 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근데 그 양복이 하필 그날 처음 입은 새 양복이었어요. 주일 아침에 얼마나 제가 컨디션이 중요한 그때 하필 주일 아침에 하필 새 양복에 그 새똥이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든지요. 막 혈압이 한 160까지 올라가고 제가 그때부터 이제 습관이 안 생겼는데 제가 양복을 교회 제 사무실에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다 이제 왔다 갔다 할 때는 편한 옷을 입고 다니고 어떤 경우에는 좀 나무에 새들이 좀 많이 있다 싶으면 비도 안 오는데 제가 우산 펴서 거기 지나가요. 얼마나 그때 좀 그랬든지. 오늘 이 배경 우리 한 절을 읽었지만 배경이 중요한데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디아스포라, 여러분 디아스포라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디아스포라가 뭐냐? 유대교도들, 유대인들인데 이스라엘에 살지 않고 과거에 이제 핍박 때문에 저 외국으로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이제 디아스포라인데 이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유대 명절 지키러 지금 막 모여 드는 그런 시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소문을 하나 들었습니다. 나사렛 출신의 33살 청년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는 그 신성모독죄로 오늘 사형 집행이 골고다 언덕에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구경하고자 지금 막 모여서 운집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구레네 사람 시몬도 아들 둘 데리고 그 구경하러 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그 현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을까 하는 건데, 참고로 볼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을 볼까요? 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배경인데, 저 때는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파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온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여러분 엄청난 많은 디아스포라들이 모였죠. 저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구레네를 리비아로 보통 보는데 북아프리카의 리비아라는 그 나라예요. 지금의 그 리비아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여기 출신이에요. 자, 이렇게 많은 인파들이 모여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왜 하필 오늘 구레네 사람, 저 멀리서 구경하러 온이 리비아 사람 시몬이라는 분이 로마 병사의 눈에 들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일정 기간 그 언덕을 오르는 험한 일을 대신해야 했냐 하는 거예요.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이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대로 이 지점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적용점이 있습니다. 우리 이런 생각하지 않나요? 왜 하필 나냐는 거예요. 다른 집 보면 별뭐 어려움 없이 그냥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하필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왜 하필 나한테 이 병이 찾아오냐는 거예요. 왜 하필 우리 자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고난은 사람 가리지 않습니다. 상황 봐주지 않아요. 나는 왜 하필 하지만 고난은 그렇게 우리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찾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내용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 입장에서는 왜 하필 나야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이왜 하필이 나중에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관점으로 두 가지 복을 발견하고 우리의 감사의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는 하필 그날 진그 십자가 때문에 구레네 시몬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된 복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자, 21절 이하에 볼까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누구와요? 예수님과,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같이 가게 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쩌면 오늘 구레네 시몬이 로마 병사에게 차출되지 않았다면 그도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처럼 멀리서 구경만 하고, 아유, 저 청년이 왜 싫어하는 소리 해가지고 저렇게 젊은 나이에 저런 사형을 당하나, 그냥 이러고 돌아갔을 거야, 애들 데리고. 근데 반대로 보면 자기는 하필이라고 생각하지만 로마 병사의 눈에 들어서 하필 차출되었기 때문에 사진을 한번 볼까요? 저렇게 가까이 가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을 가까이서 뵐수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 다저 멀리서 구경만 했는데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운영하시는 사업체, 어쩌면 생각지도 못한 그 십자가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적 있지 않던가요? 그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절대 저분이, 저 가정이 금요철에 나올 뿐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저렇게 나와서 울며 금요일마다 부르짖을 뿐이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그냥 순탄하게 살던 가정인데 생각지도 못한 십자가 때문에 나온, 한 번씩 주일도 빠지고 하던 분인데
그 일대

때문에 칼같이 주일 성수하게 된 분들이 있잖아요. 정신을 차리고 그 일 때문에 주님께 가까이 나오게 된 분들이 있어요. 우리 중에는 여러분 아마 뭐 직장이나 관계 속에 사람이 십자가인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난 주간에도 어느 큰 병원에 그 20대 초반의 간호사가 선배들의 그 태움 때문에 자살을 선택한 일이 보도가 되었잖아요.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사람이 십자가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냥 그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한나 한번 보십시오. 한나. 한나에게 여러분 십자가가 누구였어요? 브닌나 아니었습니까? 남편의 또 다른 아내. 근데 브닌나는 자식을 많이 낳았어요. 한나는 임신이 안 됐어요. 근데 족보상 한나가 손 윗사람인데 브닌나가 한나 형님을 얼마나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렇게 합니까? 마음이 막 상하고 막 곪고 무너지는 거예요. 한나가 참다 참다 못해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마침내 브닌나의 머리채를 잡았더라 하지 않고 여호와께 찾아갔더라. 그의 인생에 브닌나가 없었다면 한나는 하나님 그렇게 간절하게 찾을 일이 없어요. 왜?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해줬거든요. 아니 남편 사랑이면 충분한데 뭐. 브닌나 때문에 한나는 하나님을 더 찾아간 거예요. 혹시 여러분 우리 중에 사람이 고난의 십자가인 분들이 지금 있다면 오히려 발상에 전환하십시오. 저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저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옷자락을 더 붙잡게 되었구나 이렇게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바뀌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원치 않는 물질의 결핍 때문에 지금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당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당자 아시죠? 아버지의 둘째 아들인데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미리 유산 달라고 버릇없이 해가지고 유산을 미리 받아서 저 외국으로 나간 둘째 아들, 그게 당자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좀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시드머니로 해서 사업을 크게 벌여서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왔겠습니까? 돌아올 리가 없죠. 언제 돌아오죠? 돈 떨어지니까 돌아와요. 돈 떨어지고 그래도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돼지 농장에 취업해서 아르바이트 하는데 돼지 지엄 열매라도 먹으려고 했더만 처음에는 먹으라고 하더니 나중에 먹지 말라고 그것도 주는 이가 없어 그때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도 주는 이가 없어서 다 떨어지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중에 예기치 못한 사기를 당한 분들도 있고 지금 쩔쩔맬 수밖에 없는 하루하루 돈 때문에 잠이 안 오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임을 발견하게 됐잖아요. 돈 떨어져도 예수님 계시니까 내가 안심할 수 있었고 예수님 때문에 다시 힘을 낼 수 있게 됐잖아요. 우리 중에는 무시무시한 질병이 십자가인 분들이 있어요. 암 같은 무서운 질병 때문에 십자가 지게 된 분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아까 우리 할렐루야에서 엘리야 선지자 찬양을 했는데 엘리야의 후배가 엘리사죠. 그 엘리사 시대에 아람이란 나라의 유명한 국방장관이 하나 있었죠. 나아만이었어요. 나아만을 어떻게 소개한지 한번 볼까요? 열왕기 하 5장 1절에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람왕의 잠깐만 뛰어나 주십시오. 우리가 나만 하면요, 야 엄청난 어떤 능력을 가진 한 나라의 장교 국방장관이고 그런데 그가 나병을이라는 아킬레스건을 가진 사람 정도로 이해하지만 주 본문을 유심히 보시면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나만 자기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가 저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지금 잊은 채 교만하게 산 거예요.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올랐다 생각하면 내가 자수성

국가에서 이만큼 사업 키웠다 생각하는 부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때가 되어 나병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교만했던지요. 나중에 그 여종이 우리 이스라엘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나으리이다 이러잖아요. 여종의 소개로 엘리사에 갔는데 엘리사 앞에서도 얼마나 뻣뻣합니까? 내가 왔는데 나아보지도 않고 어디 그 더러운 강물에 몸 일곱 번 담그라고? 처음에 안 하려고 그래요. 교만해가지고. 결국은 요단강에 몸 일곱 번 담그고 낫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나아만이 저런 분이 나병은 너무나 끔찍한 질병이지만 나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구원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나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었을 거예요. 엘리사 만났을 거예요. 만나잖아요. 여전히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올라왔다고 생각하고 떵떵거리며 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과거에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가 저렇게 될 수 있었다고 했는데 그거 까맣게 잊고 살 사람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질병은 우리에게 안 오면 좋은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찾아왔다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첩경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병도 관점을 바꾸면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신방 가면 한 번씩 그 가정의 자녀들 위해서 나중에 축복 기도를 넣어서 할 때가 있는데 보통 그때그때마다 생각나는 게 모세가 깨옵시고 요셉가 깨옵시고 다니엘가 깨옵시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욥가 깨옵시고는 안 했어요. 왜? 서운해하실까 봐. 왜 욥은 얼마나 끔찍한 고난의 대명사 아닙니까? 아우 욥 같은 인생은 내가 되면 안 되지. 그게 욥이에요. 근데 여러분 욥이 고난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가 그 끔찍한 고난의 터널을 다 통과한 후에 한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니 이제는 고난을 다 통과한 후에는 눈으로 주를 배울 수 있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해가 되시죠? 설교도 듣고 성경도 눈으로 읽었는데 예수를 듣기도 하고 눈으로 보기 이 글로 읽기도 했지만 그전에는 머리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을 다 통과한 후에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입장에 대입해 볼까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구경은 했습니다. 누군지는 알았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라는 고난 때문에 그때는 이해가 안 됐지만 예수 옆에 가서 같이 십자가를 쳐보고 이분이 왜 이렇게 피를 흘리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됐는지 가까이 가서 만나게 돼 보니까 이제 이분이 예수였구나. 눈으로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필요악이에요. 나는 이거 안 걸렸으면 좋겠고 이거 우리에게 안 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고난도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하필 그날 진 그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감사의 제목이에요. 하필 그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오늘 21절 예를 다시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들 둘 데리고 갔던 것 같아요. 첫째가 알렉산더, 둘째가 루포. 그 아버지가 이 시몬이었어요. 그런데 이때로부터 한 3, 40년 후쯤에 사도 바울이 목회자요 선교사가 되었을 때 그가 그의 사역을 쭉 정리하면서 나에게 도움을 준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면서 쓴 책에 로마서 16장인데 그 16장에 한번 가볼까요?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이렇게 돼 있어요. 루포는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의 둘째 아들이었잖아요. 루포와 그의 어머니 그랬으니 그의 어머니 누구죠? 시몬의 와이프 아내예요. 그에게 제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 40년 후에 뿐만 아니라 그 시몬의 아내가

에게는 영적인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한 분입니다라고 추켜 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아, 왜 하필 저 청년이 내 앞에 쓰러져가지고 내가 병사에게 자출돼서 십자가 졌냐? 이게 그 당시에 자신의 심정이었는데 3, 40년 지나고 보니까 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택하셔서 구원을 선물로 주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가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집에 그냥 구원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 집사람을 바울 목사의 귀한 동역자로 삼으시려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려고 그 30년 전에 나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을 내 앞에 일어나게 하셨구나. 지나고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힘든 일 당할 때 우리는 사람이고 연약해서 시야가 좁아져서 지금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면.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의 일을 자꾸 지금 해석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과 남 탓으로 갈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언제 해석이 되어지던가요, 여러분? 특히 우리 어르신들, 언제 해석이, 인생을 살 만큼 사시고 나니까, 그럴 수 있지. 그땐 그랬었지. 아, 이러려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그 시련을 허용하셨구나. 연세가 조금 지긋이 드시고 나니까, 지나고 나니까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추정 15살, 우리 치면 한 중2 정도인가요? 중2 나이 때 자신의 나라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세번 공격받아서 BC 586년에 완전히 함락돼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포로 중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서 바벨론에 당했구나. 그래서 바벨론이 우리나라를 삼켰구나. 이렇게만 이해가 되어서 그 포로 생활을 다 70년 지냈는데, 여러분 그 다니엘서라는 책이 다니엘이 젊을 때쓴 책이 아니고 나이 85 이상 먹었을 때 돌아보며 쓴 책이거든요. 자, 그때 그 관점으로 보니까 다니엘 1장 한번 보십시오. 1, 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잘 보십시오. 어릴 때는 바벨론이 이 나라를 공격하고 이 나라를 망하게 한줄 알았어요. 그런데 인생을 좀 살아보고 지나고 보니까 바벨론이 한 일이 아니라 바벨론을 도구로 해서 주께서 하신 일임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하나님이 남유다 백성들 우상숭배하고 음란하니까 정신 차리라고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저들의 손에 넘기셨구나. 하나님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저렇게 하셨구나. 지나고 보니까 다 이해가 되고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저는 대략 20년 전에 우리 교단에 이제 신학대학원을 졸업할 무렵에, 이제 강도사 인허를 앞두고 있을 무렵에 내가 이 사역의 길을, 아, 가면 안 되는구나 하는, 굉장히 번아웃이 되고 멘탈이 바닥을 헤매던 그런 몇 달간의 시간이 있었어요. 왜? 당시에 서울에서 이제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뭐 제가 원치 않았는데 이제 그 교회에서 나오게 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부산에 이제 내려왔는데, 그러고는 또 사역을 해야 되니까 우리 교단에 꽤 이름 나 있는 부산의 뭐 여러 교회들의 제가 이력서를 넣었어요. 그때는 이제 자신이 있어가지고 이력서를 넣는 족족 막 오라고 할줄 알고 제가 이제 배스킨라빈스 썰리원처럼 골라 먹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아무도 오라는 데가 없어요. 몇 달간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여러분 이제 경기도 분당 아십니까? 분당, 어떤 분들이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그러던데, 그 분당 엄청 지금 뭐 좋은 도시잖아요. 그 분당에 있는 우리 교단의 한 교회에서 우리 신학대학원 홈페이지에 이제 교육자 청빙 공고란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막 뜨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강도사님을 이제 뽑는다 공고가 났는데 특이사항이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찬양 사역 가능한 분 우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보내시려고

몇 달간 이렇게 다른 교회 소식이 없게 하셨구나. 그러고 나서 할렐루야 그러고 이제 이력서를 써서 거기에 보냈어요. 참고로 분당에 있는 그 교회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우리 교회 목회하셨던 담임하셨던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이제 목회하시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탁 넣었는데 연락이 없어요. 1주, 2주, 3주째 되었을 때 너무너무 기분이 나쁜 게 저보다 훨씬 찬양 못하는 제 동기가 그 교회 가게 됐다는 거예요. 또 혈압이 막 올라갔어요. 그러게 난이 길이 아닌가 보다. 이제 그냥 신년 졸업하고 다른 일을 해야 되나 보다. 또 마음이 막 그렇게 낙심이 되기 시작했어요. 몇주 지나지 않았을 때, 그때 그 당시에 서울에서 담임 목회하시던 지금의 우리 원로 목사님 박상우 목사님께서 연락을 주셔서 제가 그 교회에 가게 된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목사님이 저의 설교 실습 교수님이셨거든요. 목사님이 오라고 하셔서 가게 돼서 그때부터 또 부산에 부민교회 내려오고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만약에 제가 자신 있게 막 이력서 넣었던 곳에 그 중에 하나에 제가 갔다면 저는 아마 부민교회에 올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 자리에 있지도 못했을 거예요. 왜 그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체하시지? 왜 아무도 오라는 데가 없지? 그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해가 되고 지금은 너무너무 감사한 기도에 아니 감사한 내 삶의 간증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3월 1일 가덕기도원 집회 때이 그림을 보여드렸어요. 지금 실타래가 막 얽혀 있는 거예요. 막 얽혀 있어요. 보기만 해도 복잡하고 눈이 아파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원치 않는 십자가를 질 때,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머릿속이고 우리의 삶 아닌가요?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될지 모르겠고 도대체 왜 이게 뭔가 싶은 우리의 마음 상태예요. 그런데 저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림이 있어요. 뒷면을 돌려보십시오. 저 왕관의 뒷면이었어요. 하나님은 저 작품을, 저 그림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때론 우리에게 원치 않는 십자가와 고통과 시험과 시련을 허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그림을 다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당장 해석할 필요 없어요. 지금 믿음으로 인내하고 버텨내면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에게 왜 하필이라는 가면을 쓰고 찾아오는 십자가가 있더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이 십자가 기꺼이 지고 걸어가시는 우리 부민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 불러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맥추감사주일 고난을 바라보는 또 다른 관점으로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난 때문에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된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지금은 이해되지 못했지만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그림이었구나 이해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겪는 물질의 고통, 사람의 고통, 질병의 고통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십자가 기쁨으로 다시 힘내어 짊어지고 나아가는 우리 부민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429장을 괜찮으시면 힘있게 손뼉 치시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6년 전반기 주께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 베푸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성별하여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잘 흘러가게 하셔서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여러 모양으로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마주할 세상에서도 주의 백성들의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의 학업의 현장과 청년들의 직장에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현장에 나올 수 없어 암과 여러 질병 때문에 병상에서 눈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아픔을 헤아려 주시고 베풀 만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은혜로 치유와 회복을 반드시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가정 속에서도 귀한 믿음 지키며 주일 성수하고 또 감사의 예물 드리는 성도들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불신 가족 위에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어떠한 계기로든지 주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늦기 전에 그 가정의 구원을 선물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진 모든 예물이 교회 사역과 지경을 넓히는 일에 잘 쓰여지기를 소원하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우리 다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왜 하필이라는 제목으로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감정에 우리가 이입해서 한번 생각해 봤는데 결국은 이게 축복이 됐다는 말씀이었어요. 우리 그 가사를 담은 찬양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 찬양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난이의 관점이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되었노라는 간증으로 바뀌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

라디오 주일 예배. 지금까지 부산시 서구 구덕로에 위치한 부민교회 지난주 예배 실황을 녹음 편집해 방송해드렸습니다. 말씀은 박현명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부산전화 051-256-6300 256국에 6300번 부민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주일 예배 오늘 이 시간을 마칩니다.

창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 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